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의 향기가 넘쳐나고 장백의 메아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지니 청량함이 시원히 안겨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장백산의 폭포수가 한여름에 시원함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장백산의 절승 경계가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채를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히 장식해준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천하절승 장백산의 경치를 감상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노래 장백의 명주를 감상합시다.

하늘 높이 솟은 장백 민송의 매력에 빠져 장백산 폭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날아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송은 연변의 정이 들어 천년만년 설렐 것입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한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 피서지로 장백산을 찾았는데 장백산의 시원함과 매력에 너무나도 감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결에 내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장백산에 꼭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의 분들도 꼭 장백산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장백의 폭포수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장백산은 옹위로움과 수많은 버물로 신비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신비로움을 찾고자 해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정민 씨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다가 많은 타양 관광객을 보게 되고 관광객들로부터 연변에서 꼭 찾아야 할 관광지를 질문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정민 씨는 연변의 서시장, 민속촌 등 관광지도 많지만 그래도 명승지 장백산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생신이신 어머님에게 소품 자가용과 주유소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뭐란데?
2: 당신 못 들어간다는데 어째야 누구?
1: 아이, 당신 저 정말 은행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겠는가?
2: 아, 글쎄, 내 말 필요 없어, 글쎄. 돈은 글쎄, 당신 돈에 대해서 당신 쓸 권리는 있지만 나도 알아야 되지, 캐슨 글쎄.
1: 야, 정말요? 그래, 넣어. 야, 당신 딸 내 요 돈을 어디 쓰자는 것 따고 알고 싶으면 내 속 시원하게 내 원은 풀어줄게.
2: 말 없어.
1: 야, 여기 내가 여기 요 돈 내 다 쓰기 전에 전에 내 저기 자가용하고 내 저기 땡티로 싸겠다는 게 어째?
2: 아이, 기왕 5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저 매년에 통장 돈을 다 꺼내서 쓰겠다고 집에서 고함치면 이길 나오면 나는 길을 어떻게 하라며 어떻게 하라며.
1: 아, 이 뭐 고함치면 내 몽아지 아프지. 당신 몽아지 아픈가? 신겁지?
2: 아이, 그나저나 가네. 자가용 싸든지 뭐 땡티로 싸든지 내하고 토론해보지 아이 한번.
1: 뭐 에? 토론? 싹싹 그도 치워라. 이번에 당신하고 한 번도 토론하면 천원이 뭐 풀어당 나가고 또두 번도 또 토론하면 또 2천원이 풀어당 나가고 한 달에 몇 번 토론하는 게 만원이 풀어당 나갔다. 뭐 토론 무슨 개통한테 그런 거야.
2: 아니 이런데 그렇게 몇 번 풀어당 게 다 우리 본가집 일례 풀어당 나갔은데. 아니 당신이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풀어당 나가는지 아무도.
1: 이번 싹싹이 그도 치워라. 내 지금 미국에 나갈 때는 머리도 아예 내밀고 일전에 한 번 보태는 없던 게 아이 돈 좀 보러 오니까 아이 생전에 댕기지 않아서 사돈에 좀 팔뚝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리 바쁘니 좀 버텨줘 저리 바쁘니 좀 버텨줘 그저지 쥐에 소금 넣어서 살살 나가는 바람에 이런 금방도 40만 밖에 없다데 전체를 그저 싹 가시 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2: 말하면 나 하는 줄 알고 나는 우리 현재 한 번에 1,000원씩 부자라 해도 당신의 현재는 3,000원씩 부자라 했었구만 무식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1: 아이 그렇지 않고 이봐 우리 형제는 셋밖에 안 되지만 당신 형제는 아무래도 아홉이 이거 이년 따지면 300원에 300원 에이구 내가 이 집에 서방 들어가지고 이 집에 형제 아홉이네 이러면 암소 내는 게 아홉달 거다 아홉달 무슨 뭐 돈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원
2: 계속 이렇게 따질래기를 하겠습니다.
1: 뭐 어째
2: 이렇게 따질 그래 그게 다 우리 본가집 이래 나갔습니다. 당신이 신집에

0: 지주 새끼처럼 장도까지 해놨구나. 야, 목구멍 확 터지게 공사를 해라.
1: 2000년, 아, 2001년 1월 7일. 당시 근적하구만. 아마 빠이 가서 비벼 마음마를 받다가 불행하게도 파출소에 포로돼가지고 우측하게 해서 5천원 벌금 했습니다.
0: 아니 뭐시게? 아 그게 저 정말인가?
1: 사실이구만. 나는 거짓이 없을 바. 그저 보채지 말고 들어오소. 2001년 8월 7일 당시 이건 둘째 조카구만. 그날 낚시에 수산하고 피세기 왔었구만. 안도현 장천 장일대에 쌀을 팔아준다는 미명 걸고 쌀 서른 마다를 깜빡 먹였으면 그래서 내 돈 모두 싸하게 가서 6천원 물어줬습니다.
0: 아, 그래 우리 조카들 전부 이렇게 나쁘게 했단 말이야.
1: 그뿐인 사람도
0: 가져. 당신이 요한 일이 사실이 알나는데 저 법이다 지수만다요.
1: 마음대로 했어. 마음대로.
0: 야, 이 무슨 이렇게 마음 이게? 아, 내 배 빠지게 보는 돈을 모두 싸게 임대다 다 쳐낸단 말이야 이게. 아, 잠깐만. 요는 며칠 전에 내 여동생 저기 천원 가져갔다 한 적은 요 무슨
1: 어? 알기 쉽습니다.
0: 뭐요?
1: 아니 시아버지 환갑 선물 싸게 하는 게 돈이 없다면 내게 와서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막 날 그저 천원만 귀하죠. 이래 정말. 기내가 당신 이렇게 따지니까 내 방법도 없어 말하구만. 나타나지 마소.
0: 야! 절대 당신 그렇게 야우 그렇게 모시가게 노래 어? 나도 이거지 장구 해놓은 게 있다.
1: 나로 지지 새끼처럼 장부를 만들었다는 게 당신의 남자라는 게 그런 걸 만든 거
0: 아니야? 어째?
1: 그렇게 이렇게 여러 대가 신경 쓰다 부들지 못한 이렇게 말을지.
0: 아, 나도 여기 경제권이 있다는 게요. 똑바로 들어라.
1: 할 말
0: 있겠군. 2003년 2월 26 요나단 내 생일날이야. 괄호 열부 재수 없는 날 괄호 닫고 미옥이 처제 뭐 동네 노인들을 저기 뭐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며 저 양로원을 꾸리겠다고 돈을 저기 3만 원을 가져갔음. 바로 열고 똑바로 들어라. 아주 승범인 여자인.
1: 아이고 이런 말 좀 하면 어떡하냐.
0: 어째
1: 이런 전일 한 것도 다 말할 내.
0: 그거는 내가 다 그는 나를 더인다. 또 있다. 아이고 야야. 2003년 7월 15일 소가로 열고 요나로 소가비를 뜯다가 이빨이 부러지던 날 바로 갖고 오칠성 처남 뭐 식당 꾸리겠다고 돈을 2만원을 가져갔음. 괄호 열고 내 돈 가져가서 확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째 예
1: 우리 해제는 다 이렇게 좋은 일에 딱딱딱딱 썼지만 당신의 해제는 다 그런 모절싸게 우측선 한 대가 쓴단 말이구만.
0: 아유 어쨌든 내가 빼빠지게 벌어온 돈이니까 나에게 이 돈 가지고 자가용하고 대출로 싸겠다는 게다. 뭐라?
1: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0: 아니 쓴다 뭐
1: 잠깐만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0: 하나 탁
1: 아니 나만 들었어. 이거 조금 더 좋은 데다 쓰면 알겠겠습니다.
0: 왜? 이 돈은 남한에게 배대수 수신하는 거.
1: 아니 그게
0: 왜? 어쨌든 야금장 다 썼구나.
1: 아니 내게 좋은 생각인데 내 말 좀 들어 없어.
0: 아니 뭐야?
1: 그거 그렇게 사지 말아야 된다는데.
0: 아니 누구한테 좀 해.
2: 아 마음에 은행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데?
0: 아이 누구 다 아무리가 아이다.
1: 떡볶이야!
2: 세계란도?
0: 아이 뭘 내 통장도 도둑이라고? 아이 이 사람이 이게
2: 아 이게 저도 이래 아이고 마이고
0: 아이 뭘 내 이제
2: 아이
0: 당신은 어째요?
2: 어찌 어째?
0: 아이 뭘 내 도둑이 아이라
1: 어스구만 내 통장 도둑 지냈으구만.
0: 아이 사람이
2: 이봐 당신 펄은 대낮에 담이 크구만 야 강도지래
0: 가게 아이 이거 뭐 어째요 내 도둑이 아이라 내 아이
2: 야 이게 말이 많다.
0: 아, 아이 내
1: 야. 얘는 대지 말고 그저히 통장만 뺏어내서
2: 예. 아이 때리고 여기 때리라시네 신디.
0: 아이 저 여보 당신
2: 무시게 여보. 아이 이 나그네 잊어버릴까나 이게 도둑놈인 게 아니라 유험한 거지 김해수만.
0: 아이 저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가
1: 통장 줬어.
0: 아이

0: 당신 이제 이 아줌마의 누기라고?
1: 나 저 내 마마마마마마라.
0: 마마?
1: 내 마마마마마마라.
2: 아이고마 통닭. 아이 순 통닭 도둑이 있구만.
0: 그렇겠지 글쎄.
1: 아이 야야 네 어디서 다른 남자 봐주고 대기자야.
0: 아이 당신 잠깐만 말 말라. 아이 당신 같은 거는 야 도둑놈에다가 유망제까지 캐맸길래 어느 판결 같은 거는 희찍고 받는다. 가겨 일어나.
1: 아이고 내가 도둑한테 내 몰라 도둑한테 답답다야.
0: 일어나게.
1: 아니 내가 도둑한테 내 뭐 이런 사람이
0: 일어나라.
1: 아 그 사람도 답답하다 그게.
0: 니나 그냥 얘기 말라 하니까. 아이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1: 아이 내 뭐 가는 거 싱거운 사람인데.
0: 일어나 이게. 답답하다. 저런 도둑놈 새끼들은 좀 맞아봐야 정신 차려.
1: 아니 도둑아 아니야.
0: 야 계속 나 풀거리니 이거.
1: 아니 아줌마 정말 답답하다.
0: 아 아줌마 언제 다시 만 나를 잡았어 친구.
2: 나 도둑놈들한테 사람들이라
1: 했어. 오늘
0: 아 아줌마 아줌마 도대체 누구 페이브 예? 답답하다야. 아, 아줌마야. 아이, 어째 이래도 얘? 아이, 아줌마,
2: 이래도 이 사람 내 나중에 했구만.
0: 예?
1: 야, 옳단데. 아이, 뭐, 우리 있는 눈치 보면 뭐, 모르겠어.
0: 아, 아줌마. 예? 정말 이분이 남편이 옳습니다.
1: 아이, 뭐, 옳단데.
2: 내 나중에 옳습니다.
1: 예.
0: 이번서 아 부부가 싸움하면서 정말 재수없이. 아이 그래 공장하는 사람 이렇게 막 끌어들임도 예 부부가 싸움이.
1: 아이
0: 그 정말 오늘 재수없다.
2: 아이 됐어.
1: 아이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간 이래 이 비치기는 정말 심각했지만은 참 한번 우리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좀 결파 좀 내려줘. 예?
0: 아가씨 이야기를 하소. 예, 예, 무슨 일?
2: 당신 복잡하야. 야,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됨도.
1: 아니 누가 말은 누가 이거 당신은 내 말로 거분거분 들어서 뭐 아, 일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는가?
0: 아 됐구만 자꾸만 다투지 마소. 도대체 무슨 일이름? 예?
2: 아이씨 내 말하기 없어. 몇해전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게 한 70만 집에 있었어.
0: 말 걸어왔구만.
1: 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당신 번 돈이 갔는데 내 번 돈이지.
2: 글쎄 전화 그네 번 돈이 올쓰구만. 근데 어떻게 이 몇해원에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 30만이 딱 나갔어.
1: 싸우 부수적이 됐던
2: 거지. 잔치고 뭐 해갑이고 뭐 생일이고 뭐 제사고 이런 게 아저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다 나남이 다 있는 일인데. 걔네 저거는 큰 조개는 글쎄 비방 악말 받다 5천원 벌금 했지. 둘째 조개라는 게 싸움 팔아준 걸고 나무 쌓는 게 깜빡이겠지. 나 이런 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0: 야, 이거 망설거나 그 정말.
1: 잘한다. 그래 가성 이름 싹 폭나라. 옛날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라. 나도 할 말이 없는가? 아니 전부라도 이 집에 여동생 그 뭐 시급게 양모를 꾸른 다음에 3만 원 가져가지. 또 이 집 오빠도 뭐 식당 보다 2만 원 가져가지. 이번에 내 할 말이 따닥따닥해도 들어봐 알 말한다.
0: 아 그렇게 뭐 힘겹게 번 돈은 망탕 쓰면 아니 됐지 뭐.
1: 아니 그렇길래 예.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 돈 40만 원 가지고 내 저기 자가용 하나 싸고 그 다음에 땡큐로 예. 하나 싹 싸겠다는 거야.
2: 그럼 이게 다 죽은 돈이지 산 돈도.
1: 에이 죽은 돈 산 돈이지.
2: 그저 그거를 그렇게 죽은 돈은 만들게 음식이 됩니다. 그냥 땡큐로 싸서 뭐라고 자동차를 싸서 뭐 하겠습니다.
1: 이거 절대 그 가뜩하지. 제 하다못해 그 여름에 그 꽃이 탈락할 때도 날아갈 때도 타고 다니고 무슨 저기 깨미 뜯으러갈 때도 타고 다니고 하다못해 그 저기 미꾸라지 제발 올다 타고 가면 안 돼.
2: 저렇게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껏 군기를 했다는 게 그저 그 정도인데 조금 멀리 아픈 애라도 없어.
1: 아 글쎄 내 머리 내가 보자니까 좀 높다 사는 대표사이 앞에 타고 가르마께서 알비.
0: 야, 이분이 개성 있을 거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당금 살 집이 없어도.
3: 아이, 살 집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지금 사는 게.
0: 야, 이 없어. 그러면 집을 사서 또 뭘 하고, 자가용 사서 뭘 하겠어.
3: 아, 그 집 다 없어지는데.
0: 이 없어. 저 아줌마 이야기 맞다나. 그러면 다 그게 죽은 돈이 됐구만.
2: 내 말 좀 없어.
0: 예, 예, 예.
2: 내 원래 이 말 전화.
0: 이 돈 없어.
2: 예. 내 원래 전화가 내가 말을 못 했는데. 예. 내 이 돈을 가지고 그 슈퍼를 꾸리자. 그러지 않으면 또 주유소를 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만.
0: 아줌마, 예. 그 생각 정말 잘 했었구만.
3: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쇼파를 개누구 꾸리서 있어도 주유소 누가 개누구 꾸리게 한답게. 그게 다 국가사 하는 게라 그런 거는.
2: 그래 그래 신문을 봤어 신문을. 저번에 예. 저기 천지부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우연하게 신문을 본게 거기서 예. 개를 주유소 꾸려도 된다는 그런 걸 내가 봤어.
3: 예전인데.
0: 아 옳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었구만 이게.
3: 무슨 게?
0: 정말구나 진짜구만 이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봅소. 지금 안쪽에 가보면 예, 사람들 개물로 이거 주유소를 끓이는 게 많았구만.
3: 아, 정말인가?
0: 정말입니다. 예. 이봅소. 그래 생각해봅소. 그러면 이게 주유소를 척 끓이게 되면 어? 나라 건설에도 그 공원에 서는 게 그래. 택시 기사들한테도 그 별일을 했다 줘. 개인도 돈 벌고 얼마나 좋았었나. 알겠습니다.
2: 아이고 그렇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좋은 데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0: 예,
2: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 보내고 예, 형제 간에도 예. 모두 농가 쓰고 사회도 또 좋은 일을 아이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예 옳은 말이.
3: 가만있어. 아니 진짜 그렇다고 내 몸은 모두 싸게 아니 이제 자가장 싸고 무슨 뭐 땡큐로 싸겠어. 예. 아니 진짜 나 임자는 투자하겠다.
0: 아이 옳습구만.
2: 예.
3: 아니 근데 그 40만 원 가지고 고르쇠 있는가.
0: 예 40만 원은 뱀뱀이 됐구만.
3: 여태 그런 거 이렇게 하겠다. 저번 내 우리 저 안도 좀 민물 지내다가 떼떼 주워서 다 뿌려놓고
0: 예.
3: 또 이제 좀 이렇게 본 다음에
0: 예.
3: 그 다음에는 잘 우리 자치소 수도 연기를 다 가가지고 이때때 본죠. 간판은 저 어때때 주워서 야야 그 앞길이 진짜가다.
0: 야 원장이 있었구만.
3: 되겠다.
0: 이봤어. 야, 그래 뭐저는 주유소를 끓이는 데다가 결정했었지.
3: 야, 두 말이고 잔소리지.
0: 생각 잘했었구만.
2: 경제거리 드는 거였구만.
0: 이봤어. 내 말을 좀 들어. 지금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이 돌아와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 야, 그러네. 근심하는 게지.
0: 예, 얼었구만.
3: 어제
0: 어제 또 무슨 일이?
3: 이지 잘못했다.
0: 무슨 일이냐?
3: 이거 괴입은데 이게 떼떼 주소 탁 꾸려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내 휘발유를 먹고 우리 싱싱생생 뛰어 차들이 예. 이 떼떼 닮아가지고 어쨌든
4: 장백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고 힐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겹고도 웅미로운 경치가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영정시 용문가에 살고 있는 림창선 씨는 현재 한국에서 고생스레 일하시는 누님께서 얼마 전에 몸이 편찮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림창선 씨의 누님께서 장백의 정기를 받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보내드립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애화 씨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여 김애화 씨는 80고령의 외할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어 손녀딸의 효도를 많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손녀딸의 소원대로 김애화 씨의 외할머니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노래 장백가요를 보내드립니다.

장백산 마루에 두둥실 해가 뜨니 푸르른 림에는 녹파만 안경 자랑하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흘러내리는 장백의 폭포수는 물 한 개를 곱게 들이우고 장백의 명주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장백산의 길을 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행복한 사람 이문세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이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줬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면서 종종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한보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보라고 하네요. 여유가 없으면 늘 허둥지둥 가게 되지만 여유가 있으면 확인과 재점검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보 물러서면 한보가 남고 두 발자국 물러서면 두 발자국이 남으니 오히려 더욱 세게 달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혹여 마음이 급해졌다면 호흡 한번 고르고 오히려 멀리 돌아가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겠죠?

되고 또 인생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그런 등대가 됐길 바라보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웃는 거야.

서영은의 노래 웃는 거야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셨나요? 그래요. 어떤 일이 닥쳐도 웃다 보면 또 웃을 일들이 가득 생기길 바래보면서 선곡한 노래였는데요. 네, 오늘 여성클럽은 김홍화 작가님의 글 다시 잡은 손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에는 향기님, 김경희님, 영거리님, 금선희님, 태평양보험님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출석체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출석체크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네, 문자가 온 걸 보면 가만히 우리 방송을 그래도 청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서 오늘 준비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이찬원의 노래입니다. 18세 순이 함께 들어볼까요?

언제 들어도 시원컬컬한 이찬원 가수의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화 작가님의 글입니다. 다시 잡은 손,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외국에 나간 지 1년이 되도록 감감무 소식이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연길의 공항에 있다고 했다. 남편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안심이 돼 티를 내지 않았다. 몇 년 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벼농사를 지어보겠다고 밭을 양도 받았다. 벼농사를 시작한 첫 해에는 생각보다 농사가 잘 돼 수입이 좋았다. 하여 이듬해 밭을 조금 더 양도 받았고 수입을 더 많이 올렸다. 재물을 붙인 남편은 그 이듬해 밭을 배로 양도 받았다. 밭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일손도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농촌에도 외국 바람이 불면서 일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삭값도 만만치 않았다. 남편은 지금 농사는 선진적인 농기계로 하기에 기계 하나면 일꾼 10명을 대체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농기계 가격이 비싸 한 번에 다 구입하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랐다. 넉살이 좋은 남편은 사돈의 발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렸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이삿돈을 꿔 각종 농기계를 사들였다. 남편의 통 큰 투자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저 불안해했다. 주위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한편으로 벌면서 여건이 되는 한도에서 하나씩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한다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철이 되던 해, 남편은 10만 평방미터 되는 밭을 양도받았다. 사들인 농기계로 밭일을 하니 다른 집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끝낼 수 있었다. 일꾼들을 구하기 어려운 집들에서도 남편이 사놓은 농기계를 빌려 써서 남의 집 농사일까지 해줘 삭돈도 적지 않게 벌었다. 남편은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밭을 드나들며 벼농사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가을이 돼 알알이 터질 듯이 잘 연근 벼이삭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출렁이는 것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그러나 늘 좋을 것 같던 농사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떨어졌다. 가을 거지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여느 때보다 빠르게 폭설이 내렸던 것이다. 벼들이 폭설에 넘어지고 눈 속에 파묻혀버렸다. 농기계를 갖춰놓고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는데 이 천군 만마가 전장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당 한구석에 놓인 채 무용지물로 전락됐다. 농기계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한 떼기 밭이라도 살려보려고 직접 낫을 들고 밭에 뛰어들었지만 그 넓은 밭의 표가를 맨손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편은 벼밭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폭설에 쓰러진 벼처럼 남편의 노력도 희망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해 농사를 지어 빚을 물려고 했는데 돈을 갚기는커녕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동안 빌린 돈을 계산해보니 70만 원이나 됐다.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7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이라니. 농촌병원에 출근하는 나의 한 달 월급은 겨우 1,500원이었다. 막막하고 두려웠다. 상황을 알고 비꾼들도 하나 둘씩 우리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들었다. 원래 술을 반기는 남편은 그 타격으로 더욱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불같은 성격은 더 거칠어져 갔다. 빚을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외국에 나가 일하는 길밖에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입던 옷 몇 벌을 짐가방에 달랑 넣고 외국으로 떠나갔다. 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지나 남편은 바로 일을 시작했다. 눈치가 빠르고 일 솜씨가 좋아 일당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남편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몇 년 안에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빚을 다 갚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시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도 시내에서 학교 다니게 하자고 약속했다. 남편도 꼭 그렇게 될 거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이는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내게 돈을 보내줬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줄어드는 빚을 보면서 조금은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니 연락이 잘 안 됐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돼도 남편의 소식을 알아볼 데가 없어 속만 바질바질 타들어 갔다. 그 후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손목을 조금 다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원하고 금방 일을 시작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꼭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는 핑계만 길게 늘어놓았다. 나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전화기에 대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술을 먹을 기분이 나느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자연히 내 말은 곱게 나가지 않았다. 그 시기 우리는 자주 싸웠고 불쾌하게 통화를 끝냈다. 어떻게 됐든 아이의 생활비만이라도 꼭 보내달라고 했건만 남편은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그 뒤로 1년이나 감감무 소식이었다. 남편과 연락이 안 되자 비꾼들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재촉을 했고 지어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왔다. 모든 책임을 나 스스로 떠안은 채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남편이 더욱 미웠다. 차라리 죽었다면 단념이라도 해 속이라도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꾼들의 성화에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전화기를 확 부셔버리고 싶었다. 월급의 절반을 떼내어 매달 이자를 물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를 굴리듯
자꾸 불어나기만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훌쩍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사라지면 비꾼들이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긴 울음으로 토해냈다. 그렇게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져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갔다.

남편이 외국으로 떠난 후 얼마 안 돼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올라왔다. 어릴 적부터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이는 아이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였다. 빚도 빚이지만 아이의 앞날도 중요했기 때문에 돌연히 이삿짐을 쌌던 것이다. 남편이 금방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약속 날짜에 맞춰 돈을 꼭꼭 보내줘서 빚을 갚고도 여유가 있어 더러는 아이 학원비로 충당됐다. 내 월급의 절반은 리자로 나가고 절반의 절반으로 셋집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가련할 정도로 적어서 일전이라도 쪼갰어야 했다. 하여 아이가 먹고 싶다는 것도 마음대로 사주지 못했다. 쪼들려 살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끝까지 학원에 보내려고 아등바등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림은 점점 궁해갔다. 결국에는 아이가 다니던 노래, 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재능을 타고났는지 아이는 그동안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와 나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줬다. 그러나 빚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못 시켜주게 생겼으니 부모로서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웠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도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말렸다. 금방 폐결핵을 앓고 난 내가 많이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고된 일을 견뎌내겠니? 그러다 몸도 망가지고 돈도 때울 수 있다.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없으면 애도 망칠 수 있으니 내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외국에 가지 말거라.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할 망정 되려 무거운 짐을 지워주다니. 부모님의 집 문서까지 빚 담보로 깔아둔 내가 못나 보였다. 8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는 최저생활보장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다른 자식들이 쥐어준 용돈을 모아뒀다가 나한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못난 당신 아들을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며 부모로서 큰 도움을 못 준다며 미안해 하셨다. 양가 부모님 사랑이 있었기에 가슴 뭉클한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용기를 부여받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아버지는 이듬해 밭을 조금 양도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 건강상의 리오로 다른 집들보다 많이 늦어도 어떻게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하여 액수가 적은 빚부터 하나씩 갚아줬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고 버틸만 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했다. 그쯤 감감 후 소식이던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것이다. 공항에 나가보니 남편은 추운 겨울인데도 두꺼운 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당장 뺨을 한 대 후려치고 끌고 가서 이혼 수속을 밟고 싶었다.
그래야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었던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질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생각뿐이었다. 갈 곳이 없는 남편을 그대로 놔두고 올 수 없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았다. 남편은 면목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남편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뒀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남편도 같이 울었다. 남편은 외국에 가서 빚을 갚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빨리 빚을 갚으려는 욕심에 일당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하는 한편 저녁이면 도박장을 드나들었다고 했다. 일확천금의 꿈을 꾼 것이 문제였다. 나중에는 일에서 번 돈까지도 도박장에 쳐넣다 보니 집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던 중 비자가 만기돼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여행 비자를 만들어 나가게 됐다. 그렇게 나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체 사장님의 눈에 들어 팀장직을 맡게 되면서 전에 비해 수입도 배로 늘어 그대로 하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신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불법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결국 남편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이튿날로 바로 추방당해 내 앞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남편은 얼굴에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남편을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외국에서 겪은 일들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려나 그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눈이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어찌됐든 남편의 마음속에서 가족은 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나는 남편의 넉살 좋고 일솜씨가 좋고 자상한 면에 끌려 결혼하지 않았던가. 끼니마다 술 없이 못 사는 애수가 남편은 술주정을 부려 나를 힘들게 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아무리 곤드레만드레 취해도 꼭 챙겨다 줬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도 꼭 기억해 뒀다가 뜻밖의 기쁨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또 넉넉지 못한 생활에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래도 먼저 우리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마음을 썼다. 결혼식을 올릴 때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은 진 날, 마른 날 가리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아이에게도 부모 한쪽이 부재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내 손을 잡은 남편의 손이 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남편은 다시 농사를 지었고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술도 적당히 마셨고 술주정도 부리는 차수가 줄었다.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게 됐다. 우리 아버지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농사철이면 농사일을 했고 한가한 시간에는 부업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일전이라도 모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는 7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빚 때문에 생활이 쪼들려 과외 한 번 시켜본 적이 없는 딸아이도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캄캄하던 내 삶에 마침내 햇살이 비춰들게 되면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할 여유까지 생기게 됐다. 이만큼 살아보니 아무리 앞에 어려움과 곤란이 기다리더라도 노력하고 분투한다면 꼭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노력한 만큼 주렁진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추운 겨울이 왔으니 범인들 뭘까?

금방 김홍화 작가님의 작품 다시 잡은 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박현준 맘님께서도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부부라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금방 부부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오늘 작품을 음미하면서 아마 각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 하나로 이어진 부부. 그래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현철의 노래 아미새 어떨까요? 노래 한 곡 여러분들과 함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화 작가님의 작품 다시 잡은 손. 네, 이 작품을 감상하시고 우린 여성 클라비책 그룹에 계시는 향기님께서 추운 겨울이 왔으니 범인들 뭘까? 인생 역경 이겨내고 다시 잡은 손. 해피엔딩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좋은 글. 아나운서의 진정어린 낭독으로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순간 울컥하고 마음이 흐느끼는 그 느낌 진정 감동입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 희망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김경희님께서 미운정, 고운정을 가진 것이 부부랍니다. 그래요. 이 부부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여성 클럽에서는 제가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희님은 네, 발언권이 누구보다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운정, 고운정을 가진 것이 부부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현시대에 흔히 존재하는 사연이지만 필자는 자식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려는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또 부부라는 정 하나로 얄미워해야 할 손을 다시 잡은 손이라는 감동의 글 잘 감상했습니다. 그래요. 얄미워해야 할 손.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도 또 순탄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빚이라는 짐을 지고 아마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혹여 그런 빚이 아니라도 지금도 젊은이들은 네, 집대출 뭐 여러가지 대출을 안고 또 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히려 부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진정한 동반자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가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산책 코너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일에 전념하며 힘을 키워보십시오. 네, 우리처럼 신문방송에 정사할 경우 단편의 기사를 번역한다든가 아무런 주제 하나를 갖고서도 나만의 기획안을 만들어보며 화면을 상상해본다든가 네, 멍을 때리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 자신이 프로감독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소중한 지금의 경험이 쌓여 전문가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여러분께 작은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을 정하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요. 네, 두 번째는 매일 세 가지 작은 성공을 기록하기입니다. 네, 오늘 완성한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하십시오.

내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먼 미래를 바꾸는 힘은 놀랍게도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작은 걸음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금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한 것은 그 번이다. 가을에 오는 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엄마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구급차를 불러서 연변병원에 실려갔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다.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일은 마냥 쉽지는 않았다. 주위에서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함께 지내왔었다.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온밤을 자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말하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를 밥상이라고 하면서 반찬을 그 위에 놓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여기저기 문질러 놓기도 했다. 가끔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절절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다면서 밥가마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다 타버리게 하기도 했다.

단번은 수리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창문으로 나가려다가 다리가 철망에 끼인 적도 했다. 나는 2시간을 낑낑거려서야 겨우 엄마를 안전하게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점점 아이가 되어갔다. 딸애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덩달아 자기도 먹고 싶다고 떼를 부렸고,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할 때면 나는 아이를 달래듯 아이스크림이라고 구슬려서 밥을 입에 또 넣어주었다. 목욕을 할 때면 나보다 어린 딸의 말을 잘 따라주어서 유치원생인 딸애가 할머니의 목욕을 거들어줬다. 엄마를 보살피면서 가끔은 너무 힘들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애만 먹인다고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차라리 애를 먹여도 좋으니 제발 가지 말라고 속으로 애원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아갈지 막막하여 많이 울었다. 그 순간 오로지 엄마랑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를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만 보트에게 해달라고 애를 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엄마는 목숨은 구했는데 음식을 드시지 못하여 류동식을 겨우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뻤다.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스럽다고 여겼다. 엄마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스무 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퇴원하라고 했다. 링게르 주사를 빼고 집에 오니 엄마는 전에 비해 더욱 식사를 보탰다. 엄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매일 숨가쁘게 호흡하는 엄마의 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는 병환에 있으면서도 선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딸애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이라도 떠넣어주면 이상하게 그것만은 넘겼다. 하루하루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대체 효도가 뭐길래? 힘들게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면서 때론 고통에서의 해탈이 엄마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다.

너무 힘들지. 난 엄마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엄마를 이리도 고통스럽게 할지는 나도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생전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나는 엄마의 귓가에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하루였다. 그날 엄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영영 세상을 떠나갔다.

몸은 따스한데 심장이 멈췄다.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우리 엄마 안 죽었어. 나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엄마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12월의 초유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파란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과연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니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 무너진 하늘을 떠받들고 나는 엄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엄마 사랑에 힘입어 꿋꿋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네, 하늘이 무너지던 날. 남계화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찡해납니다. 산나물 캐러 가는 길도 어미 등에 업혀가면 꺾이리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따라 우리 마음도 같이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산은 높아도 부모 은혜 아래 있고 바다는 깊어도 자식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해가 갈수록 쇠약해 가지만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없는 정신적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가에 앉아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을 그 사랑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 기회를 만나다라는 책중에는 일과 생활에서 다양한 시련에 부딪힐 수 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관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달관적인 태도는 전 현실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좋지 않은 현실을 만나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더 당당하게 더 즐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달관적인 태도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오리성 여름철 국경간 관광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화 등지의 관광객 유동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찾아 북방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음의 도시이자 여름의 도시로 유명한 할빈은 해외 관광객의 피서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할빈공항은 국제 및 지역 료객기 631편을 운영 지원하고 료객 6만 2천 명을 수송해 입국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국 무비자 정책의 파급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할빈 공항 통상구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입국 관광 거점인 흑하 통상구는 8월 2일 기준 출입국 관광객 수가 75만 9천 명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현지 특색을 갖춘 국제 아침 시장, 대흑하도 상권, 금화대협국 생태 관광지 등이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과 피서 외에 중식 건강, 양생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대 화산과 희귀한 랭천 자원을 보유한 오대련지 관광지에는 다수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 화산 광천의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분화 등지에서는 중의 마사지, 교정, 부항, 박을 이용한 쑥뜸 등 특색 중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할빈 시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천악도 습지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습지 관리자 손 씨에 따르면 천악도 습지에는 넓은 면적의 야생 련꽃 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련꽃이 피는 수면이 3에서 4km에 걸쳐 이어져 할빈 링근 최대 규모의 천연 련꽃 관람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련꽃 구역을 지나 울창한 갈대밭으로 들어서자 새 종류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가리, 흰부리 따오기 등 각종 철새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예고 세종의 왕으로 불리는 동방황새는 멀리 둥지 위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엇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습지의 고요하고 깊은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천악도는 국가 1급 보호동물인 동방황새의 중요 서식 번식지로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가장 많을 때는 300마리를 넘습니다. 습지 핵심 구역인 가마우지섬 인근에는 수천 마리의 가마우지가 가지에 줄지어 서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지에 상주하는 철새만 100여 종에 달하며 조류 서식 밀도와 생물 다양성 수준은 국내 평원 습지 중에서도 드문 수준입니다. 상업 우조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조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 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용접보장, 우수환경 지상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 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이 적극적인 산학 연계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빈은 할빈공업대학 로봇기술 및 시스템 국가중점실험실을 비롯해 3개의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4명, 국가급 성급 인재 64명이 이곳에 집결해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매년 천여 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중간테스트 고도화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1950년 9월 하북성 중부 평원의 들판길로 마차 한 대가 경쾌하게 달리고 있다. 청노새가 끄는 비좁은 마차에는 두 여인과 한 어린애가 앉다 보니 우리의 주인공 곽상은 마차 몰이꾼과 같이 마차 앞에 앉았다. 키는 그리 큰 편은 아니었으나 날파람 있어 보였고 두 눈에서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빛이 흘러넘쳤다. 감실감실한 얼굴에서는 어딘가 익살스러운 빛이 떠돌기도 했다. 날씨가 무더워지자 그는 군복 저고리에 단추를 끌어놓고 가슴을 시원히 드러냈다. 부침성이 좋은 그는 마차에 앉은 사람들과 인차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1: 아주머니와 이 여동생은 어느 마을에 삽니까?
2: 우린 저기 매화도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
1: 매화도라? 제가 잘 알지요. 그 매화도에는 저도 몇 대 살았는데요.
2: 그렇소?
1: 네.
2: 그럼 군인 동무도 매화도 사람이요?
1: 아닙니다. 저는 봉보 사람인데 후에 매화도에 잠깐 있었습니다.
3: 아니, 군인 동무가 봉황보 사람이라고요?
1: 그렇소. 난 봉황보에서 태어났지.
3: 저도 지금 봉황보에 살고 있어요.
1: 그렇소?
3: 네.
1: 그럼 동무는 내가 마을을 떠나 남에 왔겠구만.
3: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엔 누가 있어요?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2: 저 군인 동무는 입대한 지 얼마나 돼요?
1: 입대한 지 한 10년 잘 됩니다.
2: 그럼 언제 마을을 떠났어?
1: 아마 한 11살쯤 됐을 겁니다.
2: 그렇소? 그러니까 알 수 없지. 매화도와 봉황보는 멀지 않으니까 그일 때는 내가 잘 알고 있지.
3: 군인 동무는 어려서 마을을 떠났고 또 떠난 지 오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1: 그러게. 그러고 보니 제가 고향 마을을 떠난 지도 벌써 13년이나 됩니다.
2: 그러게나게요.
0: 곽상은 곡식이 무르익어 넘실거리는 기름진 황금 전야를 둘러보면서 감미로운 추억에 빠져들었다. 마차에 앉은 사람들은 갈 길이 급했지만 마차꾼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거기다 청노새가 길 옆에 수수대를 보고 기웃거리다 보니 속도가 점점 굼떠졌다.
2: 저 레봉이, 그 마차꾼더러 좀 빨리 몰라고 하. 이렇게 더운 날에 길에서 어성거리다가 애가 더위를 먹겠어.
3: 네, 알겠어요. 이봐요, 마차꾼 양반 좀 빨랑빨랑 몰아요. 이렇게 늘쩡늘쩡 가다가는 저 애가 길에서 더위를 먹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가다간 어둡기 전에 집에 들어서지도 못해요.
4: 모두들 근심 마시오. 애가 저녁 식사선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시오.
3: 아이 참, 말은 정말 잘도 꾸며대네요. 밤중에 가도 저녁 식사전이죠.
0: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곽상이 시물시물 웃더니 마차꾼이 보지 않는 사이에 짐에다 달아맨 물통을 슬쩍 풀어냈다. 그리고는 어린애의 바지로 물통을 덮어놓은 다음 눈을 쪼푸리며 능청을 떨었다.
1: 이보시오, 마차꾼 양반.
4: 왜 그러나?
1: 그 청노시한테 물을 떠먹이는 물통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4: 뭐라고? 물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 야단났는데. 그 물통이 언제 떨어졌을까? 이거 참.
1: 방금 전까지도 있었는데요.
4: 저 버드나무를 지날 때까지도 있었는데.
1: 있고 말고요. 그때 나도 물통을 봤습니다.
4: 그럼 아마도 떨어지지 오라지 않은 모양이군.
0: 급해난 마차꾼이 채찍을 곽상에게 넘겨주었다.
4: 이보라고.
1: 네.
4: 수고스럽지만 마차를 좀 몰아주게나. 내가 얼른 뛰어가서 물통 찾아오지.
1: 그럼 내가 마차를 몰아주는 수고비로 담배라도 사와야 합니다.
4: 그렇지 그렇지.
0: 마차에서 뛰어내린 마차꾼이 어동길로 뛰어갔다. 마차꾼이 허둥지둥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처녀와 아주머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느라고 눈물까지 찔끔 짜냈다. 마차꾼이 멀리 갔다.
5: 자!
0: 곽상이 채찍을 휘둘렀다.
5: 자!
0: 곽상이 휘두르는 채찍이 청노새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청노새는 곽상의 힘찬 소리에 기운을 퍼쩍 차리고 줄다름 쳤다.

0: 괜찮은 웃음소리를 싣고 어느덧 12월이를 달려 마을의 객주집 앞에 도착했다. 마차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보니 곽상이 물통에 물을 떠다가 청노새에게 먹이고 있었다.
1: 마차꾼 양반, 마차도 몰아주고 물통도 찾아 나왔습니다.
2: 아이고, 에이 먹이꾼이 너무 참 수고 많았네. 에이, 근데 에이, 그 담배는?
1: 담배를 사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으니 먼저 제 담배나 한 대 피우시지요.
2: 아이고, 아이고, 자네를 숨고시키고 이래도 되나?
1: 다 한 고향 사람들이니 어려워할 게 있습니까?
0: 그 말에 처녀와 아주머니는 또다시 깔깔 웃어댔다. 레봉이라는 처녀는 눈물을 찔끔찔끔 쥐어짜며 허리건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때 객주집에서 한 사람이 걸어나오며 곽상을 보더니 반갑게 외쳤다.
3: 아니, 아 저기 괴보가 아니가? 이봉의 괴보!
0: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객주집에서 뚱뚱한 사나이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곽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운 기색을 지었다.
3: 아이고, 괴보가 돌아왔군. 아, 이게 몇 해 만인가? 아, 자네 날 알아보겠지?
0: 그 사나이가 밖에 나오자 곽상도 인차 그를 알아보았다.
1: 군떡 대왕을 잊으면야 군떡 먹을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지요.
3: 아이고, 아이, 그래, 알아보는구만.
1: 당연하지요. 제가 어릴 때 아저씨가 만든 군떡을 참 맛있게 먹었지. 그때 아저씨가 군떡은 원근 50리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3: 그렇지, 그렇지. 군떡 대왕이라는 내 별명도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닌가. 괜한 소리가 아니지, 그래.
1: 정말 그랬지요.
3: 그런데 자는 지난 10년 동안 어디가 있었댔나? 우리 마을에서는 늘 자네를 그리워했네.

0: 그들의 말을 듣던 마차꾼이 의아스럽게 여기며 물었다.
1: 아니, 저 군인 동무가 괴보라고 하는데 대체 어느 괴보란 말이오?
2: 에이, 그 아니, 자네들 왜 그리 얼떨떨한가?
1: 에이, 내가 얼떨떨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2: 이 사람 참. 에, 그래, 저 사람을 여기까지 태워다 주면서도 누군지 몰랐단 말인가?
1: 에이, 내가 처음 보는 군인을 알 적이 있나?
2: 에이, 일본 놈들이 있을 때 포대에 불을 지르고 민족 반역자들을 족치고 외놈 쪽발이들을 붙잡은 괴보가 바로 이 군인 동무란 말이야.
3: 아니, 아, 이 동무가 바로 사람들이 늘 말하던 그 괴보란 말인가?
2: 아, 그렇죠, 그, 이 사람들.
3: 아, 난 이전에 괴보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진짜 괴보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0: 아까 마차에 앉으면서 마차꾼을 슬쩍 올려 넘기는 걸 보니, 과연 괴보라는 별명이 걸맞던데요? 안 그래요, 마차꾼 아저씨?
1: 예, 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좌우간 나는 오늘 이 무더운 날씨 12월의 길을 달려오느라 되게 고탕을 먹었네.
2: 제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란 말일세. 외남들도 저 사람하고는 어쩌지 못했는데 이게 자네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당해낸단 말인가?
3: 아니, 내가 듣기로는 아, 그때 괴보가 새색지 차림을 하고 대리 전 포대를 점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 그래, 어떻게 차리고 나서 뗐어?
0: 아주머니의 물음에 괴보는 그냥 시물시물 웃기만 했다.
3: 아니, 아, 그냥 웃지만 말고 어서 말을 좀 해보라니까.
4: 아, 사실은 그때 우리 지도원 동지가 꽃천으로 지운 저고리와 분농량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3: 아, 그랬어? 어, 그래서 그 꽃천 저고리와 분으로 뭘 어떻게 했댔어?
4: 꽃천 저고리는 그대로 입었지만 분칠은 장밤을 패면서 해도 얼굴이 휘어지지 않더구만요. 그렇게 밤을 새다 보니 너무 고내서 이튿날 가마에 앉아가면서 끄떡끄떡 졸기까지 했습니다.
0: 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2: 네, 그럼 일은 내가 잘 알지.
0: 그럼 아저씨는 그때 그 일을 재밌게 봤겠군요.
2: 아이고, 말도 마오. 그 재미가 다 뭐여. 아, 그때 난 저 사람 때문에 기절초풍할 뻔했어.
3: 네. 아유, 우리 한번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0: 그래요.
2: 아, 그러니까 그때 제 사람은 바로 이 걸상에 앉아서 호박국을 마시고 있었댔어. 그런데 저쪽에서 일본 놈 한 놈과 특무 한 놈이 걸어오더군. 나 그 놈들이 오는 걸 보고 너무도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댔어. 그런데 이 눈치 빠르고 손이 잽싼 저 사람은 내가 두른 앞치마를 슬쩍 벗겨서 자기가 척 두르더니 행주를 가지고 상을 닦는 게 아니겠소? 에이, 등고놈이 문턱을 넘어서자 저 사람은 희쭉희쭉 웃으면서 아,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어. 그 두 놈은 저 사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더군. 그때 난 어찌나 속이 조마조마하던지. 예, 하지만 그 제 사람은 태연하게 그 놈들을 이 자리에 앉히고 뜨거운 국 두 사발을 가지고 다가갔어. 그 놈들은 아무래도 수상한 느낌이 들어 저 사람의 몸을 수색하려고 잡돌이를 하더구만.
0: 그 장면이 정말 아짜짜했겠네요.
2: 에이, 그럼 난 옆에서 보면서 이거 오늘 큰일 나는구나 하고 손에 땀을 쥐었지. 하지만 제 사람은 국사발을 들고 서적서적 그 놈들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 두 놈의 머리다 대고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었지.
0: 선선을 썼구만요.
2: 머리에 뜨거운 국벼락을 맞은 놈들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총을 빼려고 허리춤에 손을 가지다 댔어. 그러나 저 사람이 먼저 사창을 빼들고 꼼짝 마릇 하고 소리치더군.
3: 잘됐네.
2: 그렇게 제 사람은 우리 집에서 국 두 사발로 적 두 놈을 생포했지. 아이고, 하지만 난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며칠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됐다니까.
4: 그때 아저씨는 이 집에서 싸움이 부는 걸 제일 겁나했지요.
2: 그래, 그때 우리 집에서 싸움이 붙은 지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4: 그랬지요.
2: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 남들은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돼야 싸우러 나오지만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을 골랐거든. 자넨 그때 이 명월점에 장 날마다 나타나서 놈들 혼내주었지.
0: 그놈들이 혼살이 났겠네요.
2: 아무튼 이 사람이 나타난 후부터 특무놈들이나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놈들이 이전처럼 의시되면서 얼씬거리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지.
3: 아니, 정말 듣던 소문대로 도끼 구수한 영웅감이네.
0: 맞아요.
2: 그렇지.

0: 곽상은 마차에 함께 앉은 사람들과 같이 매화도에 먼저 도착했다. 매화도는 곽상에게는 퍽 익숙한 마을이었다. 매화도는 이미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1: 이 마을이 매화도라는 마을이지?
2: 네, 그래요. 이 마을에 몇 해 있었다면서요?
1: 있었지. 그때 난 허시라는 지수집에서 모슴으로 살았어.
2: 네? 아, 그 지수집이 바로 저 집이에요. 아, 지금 우린 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토지개혁 때 분배받았어요.
0: 곽상은 지수집과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1: 그런데 담장은 왜 보이지 않소?
2: 그 높다라튼 담장 말인가요?
1: 맞소. 그땐 저 지수집에 높다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지.
2: 토지개혁을 한 다음 몇십 집에서 대문 한 곳으로 몰켜 다니자니 하도 불편해서 3년 전에 허물어버렸어요.
1: 아, 그리고 대문가에 있던 그 우물은 게 보이지 않소?
2: 안 보이나요? 저기 우물이 아니고 뭐예요?
0: 천혜의 손길을 따라보니 우물은 바로 지척에 있었다. 우물가에는 커다란 청석이 놓여 있었다. 한참 동안 청석을 지켜보던 곽상은 청석에 깃든 잊지 못할 추억이 떠오르며 거뚱이 시큰해 났다.

13년 전 고향 마을을 떠날 때도 역시 오늘 밤처럼 오둑시그리 했다. 11살에 난 곽상이 맨발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와 걸은 길도 역시 이 길이었다. 저기 우물가에 놓인 청석에 엎드려 온 것도 역시 그때였다. 곽상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그의 추억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0: 1937년 이른봄 쌀쌀한 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앙상하게 여인 꾀보는 키 높은 느릅나무에 올라가 느릅나뭇잎을 따고 있었다. 저쪽 나무 위에는 꾀보의 친구 쇼두가 올라가 있었다.
1: 예, 쇼두! 나뭇잎 많이 땄어? 아직 좀 일찍 해서 그런지 나뭇잎이 작고 얼마 안 돼.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가지가 무성한 쪽에는 그래도 많아. 그쪽은 가지가 약해서 위험해.
0: 그들이 나무에 올라가 잎을 따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는 흔 솜소고리를 입은 18살 난 계집애가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 애는 이 마을에서 큰 어머니라고 존경스럽게 부르는 아주머니의 딸 양설이었는데 집에서와 마을에서는 모두 소설이라고 불렀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의 향기가 넘쳐나고 장백의 메아리가 하늘가에 울려 퍼지니 청량함이 시원히 안겨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장백산의 폭포수가 한여름에 시원함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장백산의 절승 경계가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채를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여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히 장식해준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천하절승 장백산의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노래 장백의 명주를 감상합니다.

하늘 높이 솟은 장백 민송의 매력에 빠져 장백산 폭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날아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송은 연변의 정이 들어 천년만년 설렐 것입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한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 피서지로 장백산을 찾았는데 장백산의 시원함과 매력에 너무나도 감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결 내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장백산에 꼭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의 분들도 꼭 장백산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장백의 폭포수를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장백산은 옹위로움과 수많은 버물로 신비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신비로움을 찾고자 해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정민 씨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다가 많은 타양 관광객을 보게 되고 관광객들로부터 연변에서 꼭 찾아야 할 관광지를 질문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정민 씨는 연변의 서시장, 민속촌 등 관광지도 많지만 그래도 명승지 장백산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생신이신 어머님에게 소품 자가용과 주유소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뭐란데?
2: 글쎄 뭐 들어간다는데 어째 이런
1: 분? 아이, 정말 당신 저 정말 은행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겠는가?
2: 아, 글쎄 내 말 들을 수 없어. 글쎄 당신 본도에 대해서 당신 쓸 권리는 있지만 나도 알아야 되지, 개승등씨.
1: 야, 정말요? 그럼 너서 야, 당신 땅내 요도는 어디 수사는 것 알고 싶으면 내 속 시원하게 내 원은 풀어줄게.
2: 말 없어.
1: 야, 여기 내가 여기 요도 내 다 쓰기 전에 전에 자가용하고 내 저기 땅 들어오고 싸겠다는 게 어째?
2: 아니, 기왕 오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저 맨날

0: 통장 좀 다 꺼내서 쓰겠다고. 집에서 고함침이 나 이길 나오면 나는 길을 어떻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데.
1: 아, 이 뭐, 고함침은 내 모가지 아프지. 당신 모가지 아픈가? 생각해.
0: 아, 그러잖아 가니. 자가용 싸든지 못된 글로 싸든지 내 한번 털어놓자 이 한번.
1: 뭐 털어? 싹싹 그도치어라. 이번 때 당신하고 한 번은 털어나무 천원이 뭐 포라당 나가고 또 두 번도 또 털어나무 또 이천에 포라당 나가고 한 달에는 몇 번은 털어나는데 말은 포라당 나갔다. 뭐 털어 무슨 개소한 소리야.
0: 이런데 그렇게 몇 번 포라당 게 다 우리 본가집 일내 포라당 나갔은데. 아니 당신의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포라당 나가는지 아 너
1: 이거 싹싹이 그도치어라. 내 지금 미국에 나갈 때는 머리도 아예 내밀고 일전에 한 번은 보태는 없던 게 아이 돈 좀 보러 오니까 아이 생전에 댕기자가 사돈에 보면 팔뚝까지 찾아와가지고 어이 이거 바쁘니 좀 버텨줘 저거 바쁘니 좀 버텨줘 그저지 쥐에 속옷 넣어서 살살 나가는 바람에 이런 금방은 돼서 40만 밖에 없다데 전체를 그저 싹 가시 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0: 말은 나 하는 줄 알고 나는 우리 현재 한 번에 천원씩 부자로 해줘 당신의 현재는 삼천원씩 부자로 했었구만 무식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1: 아이 그렇지 않고 이봐 우리 형제는 셋밖에 안 되지만 당신 형제는 아홉이다 아홉이 이거 이년 따지면 삼대구라 삼대구 에이구 내 이 집에 서방 들어가지고 이 집이 형제 아홉이네 이러면 암소내는 게 아홉달 거다 아홉달 무슨 놈은 군인이 그렇게 많아지냐고
0: 계속 이렇게 따질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뭐 어째
0: 이렇게 따질 그래 그게 다 우리 본가집 이래 나갔습니다.
1: 그치
0: 당신의 신집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소시당 품고 말아야 할까 그랬지.
1: 야 이거 뭐 어떻게 지수 새끼처럼 장부까지 해놨구나. 야 목구멍 확 터지게 공사를 해라.
2: 2000년 아 2001년 1월 7일 당신 근적하구만. 아마 빠이 가서 비벌 엄마를 봤다가 불행하게도 파출소에 포로돼가지고 우측하게 가서 5천원 벌금 했습니다.
1: 아니 뭐시게 아, 그게 정말인가?
2: 사실이구만 나는 거짓이 없었구만 그저 버티지 말고 들어오소. 2001년 8월 7일 당신은 둘째 조카구만 그날 낚시에 수산하고 피세기 왔었구만. 안도현 장천 장일대 쌀을 팔아준다는 미명 걸고 쌀 서른 마다를 깜빡 먹였으면 그래서 내 돈 모두 싸하게 가서 6천원 물어줬습니다.
1: 아, 그래 우리 조카들 전부 이렇게 나쁘게 했단 말이야.
2: 그뿐인 사람도
1: 가져야 돼. 당신이 요한 힐이 사실이 알나는데 저 법이다 지수만 다요.
2: 마음대로
1: 보자니
2: 마음대로
1: 저 무슨 이렇게 마음이 이게 아니 내가 배 빠지게 보러 온 돈을 모두 싸게 임대다 다 쳐낸단 말이야 이게. 아이 가만 요는 며칠 전에 내 여동생 저기 천원 가져갔단 적은 요건 무슨 겐가?
2: 알기 쉽습니다.
1: 뭐?
2: 아이 시아버지 환갑 선물 싸게 하는 게 돈이 없다면 내게 와서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막 날 그저 천원만 귀하죠. 이래 정말 걔네가 당신 이렇게 따질까 내 방법이 없어 말하구만 나타나지 마소.
1: 야 천태 당신 그렇게 야우 그렇게 모색하게 노래 어? 나도 이거지 장구 해놓은 게 있다.
2: 시끄럽고 치사하구만.
1: 왜였지?
2: 나를 지주 새끼처럼 장부를 만들었다는 게 당신은 남자란 게 그런 걸 만든
1: 거야. 왜였지?
2: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가 신경 쓰다 부들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지.
1: 나도 경제골이 있다는 게요. 똑바로 들으라.
2: 할 말 있게.
1: 2003년 2월 26 요나단 내 생일날이야. 괄호 열부 재수 없는 날 괄호 닫고 미호기 처제 뭐 동네 노인들은 저기 뭐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며 저 양로를 꾸리겠다고 돈은 저기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괄호 열부 똑바로 들어라. 아주 성범인 여자인.
2: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 무슨 감기 없다 하냐.
1: 어째
2: 이런 전일 한 것도 다 말할 얘기
1: 그거는 내보다 그는 나는 더인다. 또 있다. 아이고 야야 2003년 7월 15일 소가로 열고 요나로 소가비를 뜯다가 이빨이 부러지던 날 바로 닫고 오칠성 처남 뭐 식당을 꾸리겠다고 돈을 2만원을 가져갔음 괄호 열고 내 돈 가져가서 확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째 예

0: 가지고 자가용하고 이제 대트로 싸겠다는 게라. 뭐라?
1: 정말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0: 아니 쓴다 이제 뭐
1: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0: 하나 탑.
1: 아니 나만 좀 이거 조금 더 좋은 데다 쓰면 알겠겠습니까?
0: 왜 이건 나만 이제 배대수 수신하는가? 어디다 또 양장다 써봐.
1: 아니 내게 좋은 생각인데 내 말 좀 들어 없어.
0: 아니 뭐야?
1: 그거 그렇게 사지 말든 나한테 야.
0: 누나한테 좀 말.
2: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데?
0: 아이 누가 다 아무리 다 아이 나한테 이게
1: 떡이야! 떡이야!
2: 예?
1: 저 사람 내 돈 잡고 돈 지냈을 거만.
2: 무슨 일한거?
1: 아이 뭘 내 돈 잡고 도박이라고? 아이 이 사람들이.
2: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마이.
1: 아이 뭘 내 이제.
0: 아이 당신 어째요?
2: 어찌 어째?
0: 아이 뭘 내 도박이 아니라.
1: 어쩔 거만 내 돈 잡고 돈 지냈을 거만.
2: 아이 이봐. 당시 펄은 대낮에 담이 크구만, 야? 강도지랄. 가격,
0: 어. 아이, 이거 뭐 어쩌냐? 내가 도둑이 아이한테, 야, 지금.
2: 야, 이게 말이 많다.
0: 아, 어. 아이, 내가 도둑이 아이한테,
2: 야. 야, 내가.
1: 내가 대지 말고 그 저기 통장만 뺏어내서,
2: 예? 예. 아이 때리고. 여기 때리라시네, 신데, 이게.
0: 아이, 저, 여보 당신, 야.
2: 무식해? 여보? 아 이나 그냥 잊어버릴까나 이게 도둑놈인 게 아니라 유험한 거지 김해수만 어?
0: 아이 저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가?
1: 통장 줬어.
0: 아이
2: 아이 당신 이제 이 아줌마 누기라고?
0: 나 저 내 마마라
2: 마마?
0: 아이 내 마누라래.
1: 아이 그만 통장 그만. 아이 순 통장 도둑이 있구만.
2: 그렇겠지 글쎄 이나.
0: 아이 야야 네 어디서 다른 남자 봐도 되니까
2: 아이 당신 잠깐만 말라. 아이 당시 같은 거는 야 도둑놈에다가 유망제까지 겸했길래 어느 판결 같은 거는 희찍고 받는다. 가격 끊어.
0: 아이고 내가 도둑한테 내 몰라 도둑이야 답답다야.
2: 일어나게.
0: 아이 내가 도둑한테 내 뭐 이런가
2: 일어나라.
0: 아 그 사람들도 답답하다 그게.
2: 이나 그냥 얘기 말로 하니까 아이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0: 아이 내 뭐 가는 거 싱거운 사람들이야.
2: 일어나 이게. 답답하다. 저런 도둑놈 새끼들은 좀 맞아봐야 정신 차려.
0: 아이 되네. 도둑 아이들이 아주
2: 새끼. 야 계속 나 풀거리니. 답답하다야. 아하 아줌마야. 아이 어째 이래도 얘. 아이 아줌마.
1: 이랬더니 이 사람 내 나는 애꿀만.
2: 예?
0: 나 옳단데. 아이 뭐 우리 있는 눈치 보면 뭐 모르겠어.
2: 아 아줌마. 예? 정말 이분이 남편이 옳습니다.
0: 아이 뭐 옳단데.
1: 내 나는 내 옳습니다.
0: 예.
2: 이번터 아 부부가 싸움하면서 이게 정말 재수없이 아이 그래 공작하는 사람 이렇게 막 끌어들임도 얘 부부가 싸움이
0: 아이
2: 그 정말 오늘 재수없다
1: 아이 됐어
0: 아이 이거 아이 이게 진짜 정말 잘못된데 정말 미안한데 아저 저기 앉아 잠깐
2: 아이
0: 조금만 우리 얘기하다 앉으시 앉아
2: 또 잡아뜨자 그래
0: 앉으시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간 이게 이 비치기는 정말 신겁겠지만은 참 한번 우리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좀 결판 좀 내려줘. 예?
2: 아가씨 얘기를 하소. 무슨 일?
1: 당신 복잡한 야영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됨도.
0: 아니 누가 말은 누가 이거 당신이 내 말 거분 들어서 뭐 아 일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는가?
2: 아 됐구만 자꾸만 다투지 마소. 도대체 무슨 일이여? 예?
1: 아이씨 내 말하기 없어.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게 한 70만 집에 있었어.
2: 아이 벌어왔구만.
0: 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당신 번 돈이 갔는데 내 번 돈이지.
1: 글쎄 전화 그네 번 돈이 올수구만. 근데 어떻게 이 몇 해 안에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 30만 있다 나갔어.
0: 싸우고 부수대기 됐던
1: 거지. 잔치고 뭐 회갑이고.

0: 생일이고 뭐 제사고 이런 게 아저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예. 다 나남이 다 있는 일인데 걔네 저거는 큰 조카는 글쎄 비방 암말 받다 5천원 벌금 내지 둘째 조카라는 게 쌀 팔아준다고 미명 걸고 남의 쌀을 글쎄 깜빡 매겠지 내 이런 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1: 야 저건 막스럽구나 그 정말
2: 잘한다 그래 가성 이름 싹 폭나다 옛날 텔레비 방송에 광고하다 나라 할머니 없는가 아니 전부라도 이 집에 여동생 그 뭐 시급게 양모를 꾸른 다음에 3만원 가져갔지 또 이 집 오빠도 뭐 식당 보다 2만원 가져갔지 이번에 내 할 말이 따닥따닥해도 들어봐 알만한다
1: 야 그렇게 뭐 힘겹게 번 돈은 망탕 쓰면 안 됐지 뭐
2: 아니 그렇길래 예.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 돈 40만원 가지고 내 저기 뭐 자가용 하나 싸고 그 다음에 예. 댄트로 하나 싹싹했다는 거야
0: 지금 이게 다 죽은 돈이지 산 돈인가
2: 에이 죽은 돈이지
0: 그저 그거를 그렇게 죽은 돈은 만들까 음식이 됩니다. 그냥 댄티로 싸서 뭐라고 자동차를 싸서 뭐 하겠습니까?
2: 허허 이거 쓸데가 그 가뜩하지. 자 하다못해 그 여름에 그 꽃이 탈락할 때도 타고 다니고 무슨 저기 깨미 뜯으러 갈 때도 타고 다니고 하다못해 저기 미꾸라지 제발 올다 타고 가면 안 돼?
0: 저렇게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껏 군기를 했다는 게 그저 그 정도인데 조금 멀리 아픈 애다도 없어
2: 아, 글쎄 내 멀리 내다보자니까 좀 높다 사는 대표사 앞에 타고 가르마께서 알비
3: 야 이분이 대선 있을구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당근 살 집이 없어도
2: 아이 살 집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지금 사는 게
3: 야 이거 없어 그러면 집을 싸서 또 뭐라고 자가용 싸서 뭘 하겠어
2: 아, 그 집 다 없어지는데
3: 이거 없어 저 아줌마 이야기 맞다나 그러면 다 그게 죽은 돈이 됐구만
0: 내 말 좀 없어
3: 예예예 예, 예.
0: 내가 원래 이 말 전화
3: 이건 없어
0: 네 예. 예. 원래 전화가 내가 말을 못했는데 예. 내 이 돈을 가지고 그 슈퍼를 꾸리자 그러지 않으면 또 주유소를 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만
3: 아줌마 예. 그 생각 정말 잘했어
0: 잘해
2: 이 사람이 이게 일반적인 쇼퍼를 개누구 꾸리면서도 주유소를 누가 개누구 꾸리게 한답게 그게 다 국가사 하는 게다 그런 거는
0: 그래 그래 신문을 봅시다 신문을 저번에 예. 저기 천지봉이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우연하게 신문을 본게 거기서 예. 개인의 주유소를 꾸려도 된다는 그런 걸 내가 봤었구만
3: 아 옳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었구만 이게
2: 무슨 게?
3: 정말로구나 진짜구만 이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봅소 지금 안쪽에 가보면 얘 사람들이 개놀로 이게 줄서를 끓는 게 많았구만
2: 아 정말인가?
3: 정말인가? 예 이봅소 그래 생각해봅소 그러면 이게 줄서를 첫 꾸리게 되면 어? 나라 건설에도 그 공원에 서는 게 그래. 택시 기사들한테도 그 별일을 갖다 줘 개인도 그래. 돈 벌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알겠습니다
0: 아이고 그렇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좋은 데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3: 예 얼씨
0: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 보내고 예, 형제간에도 예. 모두 농가 쓰고 사회도 또 좋은 일을 안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3: 예 옳은 말이군
2: 가만있어 아니 진짜 그렇다고 내 몸은 모두 싸게 아 이제 자가장 싸고 무슨 뭐 댄티로 싸겠어 예. 아니 진짜 이런 데는 투자하겠다
3: 아이 옳습구만
0: 진짜 예.
2: 아니 근데 그 40만원 가지고 그곳에 있는가?
3: 예 40만원은 뱀베리했구나
2: 여태 그런 거 이렇게 하겠다 정말 내 우리 저 안도원 좀 민물 지내다가 떼떼 주워서 다 뿌려놓고
3: 예.
2: 아, 또 제가 좀 이렇게 본 다음에
3: 예.
2: 그 다음에는 제일 우리 자치소 수도 연기를 다 가가지고 이 떼떼 불쩍 간판은 저희 어떼떼 주워서 야야 그 앞길이 이상하다
3: 야 원격 있었구만
2: 되겠다
3: 이거 봤어 야 그래 뭐저는 주유소를 끓이는 데다가 결정했었지
2: 야 주말이 뭐지 잔소리지
3: 생각 잘했었구만
0: 이게 경제거리 드는 거였구만
3: 이거 봤어 내 말 좀 들어
2: 예.
3: 지금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이 돌아와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2: 아 그래 내가 근심하는 게지
3: 예 얼었구만 예.
2: 아야
3: 어째 또 무슨 일이
2: 잘못했다
3: 무슨 일이냐?
2: 이거 괴이분데 이게 띠띠 주소 탁 뿌려가지고 예. 이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내 휘발유를 먹고 우리 싱싱생생 뛰어한 차들이 예. 이 띠띠 닮아가지고 어쨌든
4: 장대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고 힐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겹고도 웅미로운 경치가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용정시 용문가에 살고 있는 림창선 씨는 현재 한국에서 고생스레 일하시는 누님께서 얼마 전에 몸이 편찮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림창선 씨의 누님께서 장백의 정기를 받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보내드립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애화 씨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여 김애화 씨는 80고령의 외할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어 손녀딸의 효도를 많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손녀딸의 소원대로 김애화 씨의 외할머니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노래 장백가요를 보내드립니다.

장백산 마루에 두둥실 해가 뜨니 푸르른 짐에는 녹파만경 자랑하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흘러내리는 장백의 폭포수는 물 한 개를 곱게 들이우고 장백의 명주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장백산의 길을 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즉 누구에게 말을 하고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말뿐만 아니라 비밀이나 정보를 나누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정보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며 작은 마을 안에서는 소문이나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상인이 밤에 여러 사람과 중요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거래의 조건과 자신이 가진 비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이 정보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 마을의 쥐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그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정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상인의 비밀은 쉽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밤에 했던 이야기처럼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말이 어디로 퍼져나갈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단지 사회적 예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비밀과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중요한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정보의 유출은 개인적인 평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0: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업무상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거나 적합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퍼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또한 소문과 오해의 확산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했던 말이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변형시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문과 오해입니다.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종종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부주의한 표현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이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 속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는 말이나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관리하며 소문과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자주 묻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운동을 언제 시작해야 할까?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을까? 운동을 하는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할까? 등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나 진행하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가며 여러분이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즐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의문이 들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운동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 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 특별한 시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흔히 운동을 시작하려면 더 좋은 컨디션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더 빼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거나 운동을 하기에 몸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오해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는 완벽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좋은 시점으로 삼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의 변화와 더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몸이 더 강해지고 운동이 더 즐거워지며 자연스럽게 건강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목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운동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체중 감소가 목표라면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근육량을 늘리거나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싶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밴드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면 더 빠르게 체지방을 줄이고 동시에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운동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운동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을 찾아나가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바로 고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혹은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과 종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에 따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완벽한 시점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시작으로 꾸준한 실천을 해보세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운동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와 운동 후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대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운동의 효과는 개인의 생활 리듬이나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운동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아침 운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하루의 시작을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하루를 더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절히 분비되며 이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자유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마치면 일과 중에 운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운동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부족해 운동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 운동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녁 운동은 체력 수준을 높이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유리합니다. 저녁 운동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 운동은 천이 높아지는 시간대에 운동을 하게 되므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신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회복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긴장되고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회복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휴식입니다. 운동 후 몸은 이미 피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운동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시간 동안 근육세포가 복구되고 힘이 다시 차오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고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운동을 마친 후에는 다음날 휴식을 취하면서 근육의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회복 요소는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체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재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몸이 회복을 시작하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 경련이나 천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며 이때 이온 음료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온 음료는 운동 후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회복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로물질이 빨리 배출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운동 후 회복은 운동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 휴식, 영양 섭취, 수분 보충, 스트레칭 등 다양한 회복 방법을 실천하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제대로 회복하면 근육이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높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욕이 줄어들고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 방법과 지속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을 줄이겠다거나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가 모호하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주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작은 목표들을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나누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취감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운동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몸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한다든지 저녁에 퇴근 후 일정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면 하루 일과 중 운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운동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운동이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어 더 이상 운동을 빠뜨리거나 미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외부 자극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운동 동아리나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운동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 데 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큰 자극이 됩니다. 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책임감을 느끼며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의 다양성도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 그 운동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 지루하면 사람은 쉽게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운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1회에서 2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른 날에는 근력 운동을 하며 주말에는 자전거 타기나 등산과 같이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면 지루함을 없애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목표의 트래킹도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자신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운동 시간을 기록하거나 운동 강도, 운동 후의 느낌 등을 적어두면 자신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 일지를 쓰거나 스마트폰에 운동 기록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외에도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동기부여에 유용한 전략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먹는 방식입니다. 보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은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즐기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운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재미있게 즐기고 꾸준히 기록하며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동기부여를 잘 관리하고 운동을 일상 속에서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1: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2: 北京时间15点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0: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음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참나 리더심. 자신의 참나를 알게 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의 참나가 존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감지할 수 있다. 참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불이 켜지면 누가 집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은 그런 사람을 열려있고 자신감 넘치며 수용적인 사람, 즉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리처드 C. 슈워츠의 내면 혁명으로의 초대 IFS종의 한 소절입니다. 내 참나가 되어보면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열린 마음입니다. 네, 열려 있어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 에고가 강화될 때 참나는 드러날 수 없고 존재감도 리더십도 사라집니다.

네, 여행기 릴레이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여행기 릴레이, 요즘은 특별히 연변의 매력 향촌 시리즈를 몇 개 이어갔었는데 번마다 매기마다 저희가 이 시골에 뭐 촌장님 또 이제 진장님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향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행 자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상반년에 소개해드렸던 매력적인 향촌들을 좀 종합해서 모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어떤 향촌들을 저희가 알아봤는지 연변의 매력 향촌 모아보기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평정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길림성의 변경선에는 216개의 변경마을이 구불구불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각이합니다. 여기 변경마을 가운데는 도만강변의 평정산 우에 자리잡고 있는 특수한 고산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선량하고 순박한 농민들이 변경의 화목과 평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정시 백금향에 위치한 평정촌입니다. 평정촌은 용정시 서남쪽에 위치하고 천불지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있는 백금향의 관할촌이며 용정시에서 약 62km 떨어져 있습니다. 전신은 백금인민공사 평정대대이고 1983년에 정식으로 백금향 평정촌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백금향의 유일한 한족촌입니다. 평정촌의 지모 특징은 산지, 구릉, 그리고 대지, 반지의 복잡한 지형입니다. 평정촌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주변의 만무의 옥토를 일구어서 평정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평정촌은 종원대 계절 풍기후에 위치해 있고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와 더위가 같은 시기입니다. 연 평균 기온은 5.7도 정도, 연 강수량은 473.3mm입니다. 해발 800m의 고산 환경과 높은 식물 피복률은 이곳에 풍부한 물산을 가져다 주며 그 경치 또한 수려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맛있는 식재료도 많습니다. 봄이면 밭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대자연의 선물을 찾아 산으로 갑니다. 민들레, 고사리, 곰춘잎 등 동북에서 명성이 자자한 만한 이러한 산나물들을 이곳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높고 숲이 빽빽하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청정산의 식물은 성장이 좀 느리지만 충족한 영양분을 축적하기에 산나물은 자연적으로 각별히 그 맛이 아주 뛰어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촌에 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산나물을 좀 얻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백금촌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금촌은 용정시 남부에 위치해 있고 시내로부터 47km 떨어져 있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으로는 대소과수농장, 그리고 남으로는 두만강, 또 서으로는 화룡시 용화향, 북으로는 백금향 용신촌과 인접해 있습니다. 마을 면적은 170.05평방킬로미터이고 국경선 길이는 37.5km입니다. 백금촌의 역사는 아주 유구한데 이 백금이라는 이름은 광서년간의 사명에서 온 것입니다. 백금촌은 생태 환경이 우월합니다. 두만강 상류 산간지대에 위치했는데 주요 그 지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산지, 구릉, 대지, 반지가 위주입니다. 해발은 455에서 880m 정도이고 연강수량은 5,600mm입니다. 이곳은 산수가 아름답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산림 피복률이 높아서 천연 산소바로 불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금촌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천불지산 국가 자연보호구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귀한 식용균류의 자연보호구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동시에 많은 종류의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멧돼지를 비롯해 노루, 반달곰, 산토끼, 들꿩, 딱따구리, 종달새, 적송, 들버들, 송이버섯 등 희귀 동식물 보호구역입니다. 백금촌은 송이버섯, 목이버섯 등 식용균류, 고사리, 그리고 말뚝잎 등 산나물, 당귀, 더덕, 황귀 등 한약재, 오미자, 모루, 호두 등 산열매, 그리고 멧돼지, 노루, 산토끼, 꿩, 개구리 등 야생식물과 동물 종류가 아주 풍부합니다. 백금촌의 경작지 면적은 580.83헥타르 정도 되는데 림지 면적은 15,798.10헥타르이며 주로 콩, 옥수수 및 밀 등 경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목축업은 연변 황소의 양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는 이 연변 황소, 특히 또 황소 고기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도문 쪽에 또 장안진 연결했을 때도 거기도 이제 연변 황소 양식을 하는 구역이 또 따로 있긴 했었는데 지금 용정 이쪽에 여러 촌들이거나 지인들을 봐도 이렇게 연변 황소 양식을 또 위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곳곳마다에서 연변 황소 양식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금촌은 인문 색채가 뛰어난 곳입니다. 백금촌에는 백금촌 혁명 열사 기념비가 있는데 2013년 8월에 건설되었고 2021년 4월에 확장 공사가 진행돼서 현재 면적은 5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영렬의 벽에는 총 44명의 열사가 있는데 전하는 데 의하면 마을에는 고목 한 그루가 있었는데 당시 동북 항일연군 전사와 촌민들이 공동으로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을 내에 도로를 건설할 때 항일 전쟁을 기록한 경계비를 파내기도 했답니다.

근열레 백금초는 독특한 지리 자연 환경과 자원 우세 의지에서 국가 변경촌 정책 혜택을 받아서 산업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하고 농촌 관광 발전을 추진하며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특색 산업 방면에서 천하 인삼업 길림그룹 주식위원 회사와 합작해서 433헥타르 인삼을 재배하고 현재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또한 백금향 백금촌 3조 대림골에는 백금 캠핑장이 위치해 있는데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백금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까지 여기 또 이렇게 유명한 캠핑장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었는데 진짜 이 우리 주의 매력 향촌들 보게 되면 파고 봐도 계속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백금 캠핑장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기존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해서 이제 건설한 백금 캠핑장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부지 면적이 4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로계로 근 2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명의 식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건설했는데 4개의 큰 천막이 있고 또 6개의 작은 천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텐트를 다룰 수 있는 장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백금 캠핑장은 풍경이 아름답고 숲이 우거져 있으며 샘물이 졸졸 흐르고 시내가에는 수양버들이 하늘거리고 있습니다. 네, 낚시터가 있기도 하고 넓은 풀밭과 놀이터가 있어서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즐거운 휴식 장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또 가족여행으로도 아마 제격인 곳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변의 매력 향촌 모아보기 2부입니다. 계속해서 왕청현의 계관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북평원 중배에 위치한 길림성은 산맥이 교차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데요. 계관향은 장백산계 로아령 산맥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봉우리가 접접이 이제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림과 경작지가 접해있고 푸른 하늘이 맑고 깨끗하며 다양한 민족의 생활습관과 문화습관이 어우러져 근면하고 소박한 주민들이 함께 아름답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곳입니다. 계관향은 왕청현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왕청현에서 약 35km 떨어진 동북호표국립공원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계관향의 전신은 계관인민공사였으나 1983년 공식적으로 계관향인민정부로 개칭됐으며 왕청현의 팔진일향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급입니다. 네,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북동쪽 산악지역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약 120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림 피봉률은 90%에 달합니다. 남쪽의 토양은 비옥해서 주요 곡물 생산지가 바로 이 남쪽입니다. 수련에 거쳐서 목이버섯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탐구했는 바 성급 일촌일품 시범향진의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계관향에는 라즈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는데 지형은 높고 가파르며 절벽 끝에는 기이한 잣나무와 진달래가 많이 자랍니다. 초봄에는 산 꼭대기에 진달래가 만개해서 아침에 붉은 노을처럼 검붉게 물든다고 합니다. 산의 모양이 달개 관상과 같다고 해서 지관라 이렇게 불리다가 계관향의 형상이 산과도 같아서 계관향이라 이름지어 부르게 됐습니다.

네, 개관향은 일조 시간이 길고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며 산소가 아주 풍부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식품 종류와 야생 식물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곳에서는 드룸나물, 고사리, 곰쥐 등 동북지방에서 유명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시거나 개암 등의 이런 견과류도 많이 나옵니다. 야생식물 외에도 홍계관 모기버섯 전문 농장에서는 천연 산천수를 관계해서 모기버섯을 재배하는데 맛이 좋고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또한 개관향에는 전통쌀 그리고 옥수수 또 고량주 그러니까 흰술 네 유명한데 새로운 개관홍 계열의 과일주에는 대추주 그리고 오미자주 청주가 포함되고 특산주로는 장백산 송이주 잣주 백화주 백화주가 있는데 모두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술이 이렇게 지방의 그 특징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좀 몰랐습니다. 뭐 오미자 술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술에 오미자를 뭐 불리거나 해서 그렇게 불러오기도 했지만 과일주가 또 이렇게 많다고 하네요. 더구나 오미자는 또 약재이기도 한데 네, 청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인데 송이주는 송이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외에 또 자수로 만든 술도 있다 하고 백과로 만든 술, 백화로 만든 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와 진짜 한 번쯤은 이제 맛이라도 봤으면 혀 끝으로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향을 낼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개관형의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짧고 온도가 낮은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기버섯 재배에 편리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형은 높은 질량으로 당해 향촌지능 건설을 추진하고 전향산업의 쾌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모기버섯 시범향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총 6,900만 원의 투자를 받아서 5개의 표준화된 균류 포장공장 그리고 3개의 고정작업장 및 5개의 모기버섯 전문 농장을 건설했으며 균종 연구개발, 균종 생산 및 재배, 그리고 재배기지 건설, 제품 포장 및 판매를 통합하는 종합식용균료 생산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디든 이제 놀러 가게 되면 아니 그곳에서 가서 그럼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 혹시 맛집이 있어? 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네, 개관향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점은 향정부에서 200m 떨어진 뚱지아스방차에 네, 이런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직접 이제 정부의 분이 전화 연결로 전해준 내용이라서 깨알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잘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동북농가의 개인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열정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 이제 종류도 많고 가서 음식 하나를 시켜도 그 양이 아주 많다고 해요. 다채로운 음식의 맛을 여기 음식점에 가면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관향 황소고기의 부드러움과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또 운전해서 성위꽃지점 정웨이 좌알덴 네, 여기로 가서 맵고 맛있는 바비큐와 소갈비 전골을 주문하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음식이 주는 그 즐거움과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진짜 저는 이제 그 깨알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맛집에 들려봐라 정도가 아니라 거기 직접 현지에 사시는 분들 혹은 현지에서 이제 정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로 이 알짠 내용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정말 믿을만한 정보이고 그리고 꼬치점에 가서도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를 이제 주문하게 되면 가장 맛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맵고 맛있는 바베큐가 또 거기 전문이고요. 그리고 소갈비 전골 유명하다고 하니까 성위 꼬치점에 가게 되면 네, 잊지 말고 이 두 가지 메뉴는 필수 메뉴로 주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바다의 사나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폭풍우이 몰아쳐도 용맹한 그 사람.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폭풍우 휘몰아쳐도 용맹한 그 사람, 비바람 휘몰아쳐도 그대는 두려움 없이 인생의 험한 길에서 힘차게 달려왔네. 아, 용맹한 바다의 사나이 나의 그대여, 그대는 나의 찬란한 붉은 등대여라. 그대여,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노를 힘차게 용감하게 저어가며 살아갑시다. 인생의 길에서 찬란한 그대여, 눈보라 몰아쳐도 그대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용감하게 달리네. 아, 용맹한 바다의 사나이 나의 그대여, 그대는 우리들의 행복의 등대여라. 그대여,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노를 힘차게 용감하게 저어가며 살아갑시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운 작곡, 박명호의 노래 바다의 사나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알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앙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 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 관광 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악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5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네 고향집. 양부모를 뵙고 난 종사손이 또나는 길에 오른다. 집문을 나서는 종사손의 발을 꼭 붙잡고 걷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농산물 주머니를 두 손 가득 든 종성이 어머니를 보며 말한다.
1: 아, 그만해 엄마. 어? 우리 엄마 좀 봐. 또 눈물 바람이네. 왜 울어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아, 참나.
2: 엄마 그만 울어요. 건강

0: 잘 챙기시고요. 시간 내서 또 뵈러 올게요.
1: 사전아.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 시름 놓고 가. 어?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하자. 외국에서 그 큰 은행을 관리하면서 이 오빠 좀 도와줘. 어?
0: 그건 회사 일이라 나 개인과는 상관없어요.
1: 그거야 알지. 내 친구와도 말했어. 미국에 가면 이거 팔아줘.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도 호강하실 거 아니야. 맞지?
0: 알았어요.
1: 안 그래?
0: 아, 오빠. 그동안 돈 보내왔잖아요.
1: 그럼 보내왔지. 이 오빠 돈이 환장하지 않았어. 내 두 손으로 떳떳하게 벌려고 그래. 솔직히 그동안 너랑 묵치가 집에 돈을 적당히 보내줘서.
2: 한목재 이름을 듣는 순간 종사전의 얼굴에 수많은 표정이 스쳐간다.
0: 그가?
1: 아니 뭐 필경 한때는 매제였으니 그간이 정도 있고.
0: 알았어요. 오빠, 엄마, 아버지 이만 갈게요.
1: 그래 늦게 다 빨리 가. 기다리잖아 빨리.
2: 대문 밖에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다. 종성이 손이 들었던 농산물 주머니를 종사전과 함께 떠나는 크루스에게 넘겨준다.
1: 자, 받아요. 가져다 맛보게 해요. 더 필요하면 말하고. 에? 자, 어서 타요. 엄마, 그만 좀 울어요. 사조리가 어떻게 가라고.
0: 됐어요. 속상해 마세요.
1: 빨리 가. 가.
0: 들어가요.

0: 몸 조심하세요.
1: 정성 부부와 부모가 모로제 가는 승용차를 오래오래 눈바람한다. 한편 심소시 한목진의 집. 각자 위에 여러 가지 안주를 갖춰놓은 한목지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곁에 앉은 손자를 향해 하소연하듯 말한다.
2: 너 알아 내가 왜 회사에 목숨 거는지?
1: 그 마음을 알 길 없는 손자는 여전히 해식은 웃음만 보이며 량손에 쥔 컵에 찬물을 번갈아 따르고 있다.
2: 우린 지난 한 시대를 놓쳤지만 지금 또 좋은 시대가 왔어.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안 그럼 저도 모르게 현실에 매상돼. 난 꿈을 갖고 싶어. 요가한테도 꿈을 주고 싶고. 우린 함께 분투할 거고 같은 꿈을 향해 달릴 거야. 그래야 요가한테 좀 덜 미안할 것 같아. 손자야, 넌 참 좋겠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오늘 작은 공장 하나 매수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손자야, 비밀을 알려줄게. 사실 난 이번 매수를 통해 우리 대우를 시험해보고 전투적 용기를 수립할 거야. 이거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1: 한목진의 회사 회의실. 견해가 다른 요가와 진심 사이에 또 논쟁이 붙는다.
3: 생산량을 높이려고 품질과 공인들의 건강을 희생하는 건 산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놓치는 격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래요. 주문서를 줄여야지 않을까요?
4: 생산 계획을 제대로 완성 못하면서 생산량을 줄이라고요? 영업팀장으로서 제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3: 하지만 지금 공인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풍선생한테 물어보세요. 최근 공인들의 출석률을요. 연속되는 밤샘으로 숱한 사람이 쓰러졌다고요.
4: 당신들이 공인들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어야죠. 피동적으로 일하니까 정상적인 혈의를 못 내는 겁니다. 건의하는데 제품의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상벌제도

0: 를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인데요. 제가 보기엔 공인들의 적극성은 문제없어요.
0: 여러분은 심수에 왜 왔습니까? 돈 벌러 온 거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벌면 좋지. 문제될 것 없다고 봐요.
1: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0: 공장을 내세워 자신의 무능력을 덮지 마세요. 공장이 가동해서 지금까지 우리 영업팀에서 언제 제품을 팔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항상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진 팀장의 개인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리더기 있기까지 제품의 질량에 신경 쓴 저희랑 무관하진 않겠죠? 만약 영업팀에 불량품만 줬다면 팔 수 있었겠어요?
0: 제가 알기론 그쪽에선 종이 전문가를 모시고 새 제품 개발을 하면서 우리랑 겨루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과연 유 사장만 물러나게 될까요?
2: 고향 집을 찾아 양부모를 만나고 난 종사손이 시네로와 잠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그루스가 들어선다.
1: 그루스.
3: 루시, 루시랑 할 말이 있어요.
1: 네, 앉아요.
3: 어느 날인가 내가 루시 곁을 떠나면 문득 자신의 소중한 걸 잃었단 걸 알게 되면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1: 그루스, 나 여전히 그 말이에요. 결혼은 감정 기초가 있어야 돼요. 우린 일을 같이 할 뿐이지 사랑은 안 돼요.
3: 감정은 배양하면 되죠.
1: 크루스는 미국 사람이라 우리 중국 사람들의 사랑을 잘 모를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전 남편은 비록 같이 살진 않지만 우리 사이엔 많은 추억과 연원이 있어요. 그래서 난 믿어요. 우린 언젠간 함께 할 거라고.
2: 한편 리덕회사 회의실. 유가와 진심이 자신의 견해를 조장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목지가 잠깐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킨다.
4: 잠깐 말을 끊을게요. 목전 생산과 판매에 엄중한 모순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건대 요 사장이 질량에 신경 쓰는 건 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성 모순입니다. 좋은 일이죠. 안 그래요? 굳이 책임을 모르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0: 한 회장님, 유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실력 문제입니다. 이처럼 좋은 생산 조건에 왜 제품을 충족하게 생산 못하고 이 좋은 발전 기회가 있는데 왜 망설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심수혈의를 보고 싶다면 한 회장님, 권리를 주세요. 생산과 판매를 같이 틀어주겠습니다.
3: 그러니까 진 팀장의 말은 혼자서 생산과 판매를 맡겠다고요? 진 팀장이 슈퍼맨도 아니고 제보기엔 불가능합니다.
2: 선성상의 권고를 귀퉁으로 흘리며 고웃음을 짓던 진심이 한목지를 향해 말한다.
0: 한 회장님, 로임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현황이 걱정될 뿐입니다. 첫째, 유 사장님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념이 락후하고 유 사장의 가정 문제가 일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유 사장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만 다 잡고 판매와 시장을 모르면 앞으로 회사가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1: 진 팀장 그만해요. 부사장 자리 내줄게요.
5: 누나.
2: 진심의 비아냥에 사정없이 받아친 요가의 한마디에 다들 놀란 듯 잠깐 침묵한다. 한참 후 한목지가 입을 연다.
4: 요가, 너무 갑작스런 제안이라 지금 당장 답을 못하겠어.
1: 결정했어요. 회사만 잘 이끌 수 있다면 누가 부사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도 제품 개발과 질량에 몰두할 수 있어요. 그게 제 특기입니다.
2: 요가의 말에 한목지도 진심도 모두 입을 담은 채 침묵을 지킨다. 곁에 앉은 선성상이 진심을 흘려보며 불만의 표정을 짓는다. 한편 종사손의 호텔방. 두 사람 사이에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다. 종사손이 창가를 마주하고 서 있는다. 자리를 뜨려든 크루스가 뭔가 생각난 듯 말한다.
3: 아 참, 오늘 리 선생이 전화 왔었어요. 그가 양 부모님을 배웠으면 미국으로 돌아오래요.
1: 크루스한테 전화 왔었다고요?
3: 아, 그래요. 당연히 내가 루시의 정황을 해보드려야죠.
1: 크루스, 난 아마도 여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향의 경제 상황을 알아봐야겠어요. 고향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3: 아, 좋아요. 그런데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1: 괜찮아요. 외국 상인 접대 판공실 주임이 류춘홍인데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를 찾아가면 도와줄 거예요.
3: 알았어요.
1: 크루스, 3일 후 심수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요.
3: 심수행 비행기표요?
1: 네.
3: 심수에는 왜요?
2: 종사손이 대답 대신 크루스를 등지고 돌아선다. 한편 한목진의 회사. 회실 분위기가 또 한층 팽팽히 달아오르고 있다.
4: 리더 회사는 나와 유 사장이 함께 창립했습니다. 하나만 묻게요.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우려는지 아오?
0: 심수의 최고로? 전국 최고로 키우려 하겠죠.
4: 진심이 야심은 좋소.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안 돼요. 말해보. 앞으로 중국에서 어느 분야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소? 부동산. 원래는 오늘 이 말을 안 하려 했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과거의 계획경제에서 집은 봉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집은 상품입니다. 돈 있으면 얼마든지 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녹음기나 텔레비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개 기업이 원시적 축적을 이룩하려면 충족한 자금으로 반드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내가 커가는 꿈입니다. 우리 회사가 함께 성장할 겁니다. 저의 성장을 통해 한 걸음씩 제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누가 회장 자리에 앉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앉았으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옮기기는 힘듭니다. 진심이가 부사장이 되는 거 동의하오. 야심이 마음에 들어. 그 야심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기 바라오. 이 한묵진은 대가리 장사꾼 출신입니다. 전에 다들 저렴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구라고 마음까지 불구면 안 됩니다. 특히 령혼 불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애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속 3일을 걸으려면 반드시 중간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요. 최 사장, 이 말 속의 뜻을 잘 생각해보길 바라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유가, 내 사무실로 와.
2: 한목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회의실을 나가며 유가를 사무실로 부른다. 다들 헤쳐지는데 진심이 곁에 앉았던 비서에게 묻는다.
6: 지비씨, 방금 한 회장님 무슨 뜻이죠?
2: 맞은편에 앉았던 요가가 대신 대답한다.
6: 회장님의 말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거죠. 역시 오랜 동지가 다르네요. 회장님 속을 다 깨뜨고. 걱정 마요. 꼭 회사의 난제를 해결할 테니. 그래요. 믿을게요.
2: 요가가 쌀쌀하게 한 마디 남기고 회의실을 나간다. 한편 진심의 말대로 심수에 남아 어느 공장 보안직을 맡은 호용은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지낸다. 호용이 숙소 문을 열어놓고 복도를 향해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데 층계를 내려서던 식당 아줌마 리치와가 빨래 대야를 손에 들고 호용에게 다가간다.
7: 아.
6: 빨래하네요?
7: 네.
6: 농산일 했어요? 철공일 했어요?
7: 집에 있을 땐 엄마가 다 했지 전 못해봤어요.
6: 이런 다 큰 남자가 아직도 오말 찾아요?
7: 마누라가 곁에 없으니 별 수 없죠.
6: 어떤 독한 여자가 이렇게 손 남편을 버렸대요?
7: 막말하지 마요. 아, 누가 날 버렸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6: 됐네요. 이리저야 씻어줄게요.
7: 아니 됐어요. 볼일 보세요.
6: 아유, 내가 하는 김에 같이 하게요.
7: 아, 정말 괜찮아요.
6: 오물거리긴요. 빨리요.
7: 아, 고마워요. 아, 수고해요.
2: 도영이 쪽골상에서 일어서자 이 쥐화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마주 쭈그리고 앉아있는 호용을 바라보던 리치화가 웃으면서 손에 묻은 물방울을 호용의 얼굴에 튕긴다.
7: 아니, 노님, 이러지 마요. 외가 남들과 이런 장난은 좀 아니죠.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6: 거짓이가긴요.
7: 자, 노님, 난 결혼한 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남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맞죠?
2: 드라마 인생향연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6번째 시간입니다. 진심의 말대로 심수에 남아 어느 공장 보안직을 맡은 호용은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지낸다. 호용이 숙소문을 열어놓고 복도를 향해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데 승계를 내려서던 식당 아줌마 리쥐와가 빨래대야를 손에 들고 호용에게 다가간다.
1: 빨래하네요?
2: 네.
1: 농산일 했어요? 철공일 했어요?
2: 집에 있을 땐 엄마가 다 했지 전 못해봤어요.
1: 이런 다 큰 남자가 아직도 오말 찾아요?
2: 마누라가 곁에 없으니 별 수 없죠.
1: 어떤 독한 여자가 이렇게 손 남편을 버렸대요?
2: 막말하지 마요. 누가 날 버렸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1: 됐네요. 이리 자요. 씻어줄게요.
2: 아니 됐어요. 볼일 보세요.
1: 내가 하는 김에 같이 하게요.
2: 정말 괜찮아요.
1: 오물거리긴요. 빨리요.
2: 고마워요. 수고해요.
0: 호용이 쪽골상에서 일어서자 이 쥐화가 바로 그 다리에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마주 쭈그리고 앉아있는 호용을 바라보던 리치와가 웃으면서 손에 묻은 물방울을 호용의 얼굴에 튕긴다.
2: 아니 누님 이러지 마요. 내가 남들과 이런 장난은 좀 아니죠.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1: 거짓이가긴요.
2: 누님 난 결혼한 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남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맞죠?
1: 참, 못대가리 없네. 자, 같이 자요. 어서요. 자.
0: 호용이 리치화의 말에 따라 빨래를 마주잡고 비트로 물기를 뺀다.

0: 고용의 억센 소나기를 느끼며 흐뭇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리치와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1: 어디다 놀아요? 내가 놀게요.
2: 안 해요.
1: 안 해요?
2: 네.
1: 알았어요. 남자 혼자 객지 생활하기 쉽지 않죠. 난 마음이 고와요. 앞으로 빨래 할 거 있으면 말해요.
0: 리치화가 숙소 안에 들인 빨래줄에 씻은 옷을 열면서 말하는데 어느새 다가선 동료 두 명이 바로 달려들어온다.
3: 아, 저기 누님, 우리 것도 씻을 게 많은데. 아니, 우리 것도 씻어줘요. 아,
4: 그러게, 우리도 빨랫감이 많은데 씻어줘요.
5: 내가 한 밥 먹기 싫어? 마누라 보고 씻어달라고 해.
4: 아니, 밥도 좋지만 빨래도 해주면 좋겠어요.
6: 맞아, 다 같은 처지인데.
2: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
4: 아, 그러지 말고 말 좀 해줘.
2: 자식들. 누님, 고마워요.
1: 별말을 다 하네요. 응? 내가 더 어리니까 누나라 부르지 말아요. 나이 들어 보여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어, 저 옷은 내가 가져갈게요.
2: 아니, 내가 갈게요.
1: 됐어요.
2: 아, 그럼 수고해요.
0: 사무실에서 요가와 마주 앉은 한목지가 조용히 그를 달랜다.
7: 요가, 너 회의에서 갑자기 부사장 자리를 내놓겠다니 너무 갑작스럽구나. 흥분한 거 아니야?
8: 사실 진작에 힘에 붙였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하겠단 사람한테 넘기는 게 맞아. 어찌됐든 공장을 위한 거니까.
7: 그래, 너 몇 년간 리더기 정말 헌신했어. 친구로서 아끼고 의견도 존중하지만 파트너 입장에선 반대요. 내가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으니 회사의 안정제이자 내 안정제예요. 나도 내 구상을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가면 나 누구랑 의논해?
8: 기술 안정제도 시기에 따라 달라. 성분, 비율, 처방을 다 바꿔야 될 때도 있어. 아주 명백한 건 지금의 처방만으론 안 된다는 거야.
7: 말하다 보니 또 지가 병이 나오네. 약제사 다음네. 내 생각엔 기업 전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지금이 제일 막막한 것 같아.
8: 왜?
7: 생각해봐. 기업 전환을 하려면 내 리상을 실현해야 되고 직원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길 거고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되면 모든 희망을 리덕에 걸 거잖아. 만약에 리덕이 문을 닫게 되면 내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운명이 바뀔 테니까.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아. 어깨가 무거워.
8: 자신을 못 믿어? 그러지 말고 견지해. 길은 걸어서 생기는 거잖아. 그 일이라면 내가 지지할게.

0: 네온이 반짝이는 밤거리. 어느 한 고급 식당. 리지비와 진심이 마주 앉아 술자를 든다.
1: 어떠소? 여기 분위기 괜찮지?
2: 네, 그러게. 좋네요.
1: 난 자소.
2: 그래요? 안목 있네요.
1: 그럼 아무데나 갈 수는 없지. 진심이.
2: 네?
1: 아니지. 이젠 진 사장님이라 불러야지. 자, 진 사장님이 승진을 축하합니다.
2: 지비 씨는 이게 승진으로 보여요?
1: 유 사장을 밀어냈으니 회사에선 획기적 사건이지.
2: 말하자면 길어요.
1: 진 사장은 지금 지위가 꽤 높은 셈이요. 난 그 10분의 1만 돼도 달갑게 귀싸내기를 받겠소.
2: 놀리지 마요.
1: 진짜요? 진심이.
2: 네? 무슨 말인데 뜸들여요.
1: 진심을 좋아하오.
2: 알아요. 근데 난 한 회장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도 날 총애해요. 걸리적거리는 육아도 치워버렸으니 나 이젠 앞이 보여요.
1: 진심이, 솔직히 난 개의치 않소. 기다릴게. 진심이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소.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소.
2: 남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바보예요? 아, 지비 씨 말고요. 다른 남자들 말이에요. 마셔요.
0: 한편 이 시각 골목길 술집에서 봉 선생이 몇몇 공장 직원들과 술자리를 교리며 지친 마음을 풀고 있다.
3: 아, 요즘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
4: 아재, 제일 겨는 놈도 힘들다고 아우성인가? 아, 반에 상급의 위력이 그긴 그거구나.
5: 그럼요. 안 그럼 이 잔돌이가 밥 살 리가 없죠.
4: 맞아. 아, 먹어 먹어. 싹싹 먹어.
5: 어떻게 살게?
0: 기분 좋게 말을 주고받던 풍선생과 직원들은 옆상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홍보 음료 회사 몇몇 남성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공장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모두 리덕회사 탓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술상에서 울분을 토해낸다.
5: 리덕 그놈들 때문에 우리 홍보가 지금 이 꼴이 됐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6: 맞다. 공장을 부셔버리자.
5: 맞다.
7: 뭐라고 하자. 부숴버려야 돼.
4: 상관하지 말고 조용히 먹자. 어? 자자자 먹어 먹어.
5: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홍보가 문을 닫으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나무 껍질이나 먹어야 된다고. 우리 밥줄 끊는 회사를 우리 부숴버리자.
8: 그래 맞다. 네, 다 같이 가서 리덕을 부셔버리자.
5: 그래 부셔버리자.
8: 자 마셔.
5: 리덕을 손가락 만들자.
0: 네 집이 호출기가 울린다.
1: 전화하고 올게.
2: 네.
0: 진심과 마주 앉아있던 그는 카운터로 가서 호출기에 뜬 번호를 누른다.
1: 뭔데 이렇게 다급해? 뭐? 내일 공장을 부순다고? 웃기시네. 일단 진정하고 공장으로 돌아가. 진 사장이랑 바로 갈게. 들어가.
2: 왜요? 무슨 일인데요?
0: 리지비가 전화를 놓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진심이 등 뒤에 다가와 있다.
1: 큰일 났어. 홍보 직원들이 내일 우리 공장을 부수겠다. 빨리 한 회장한테 연락하오.
2: 급해 말아요. 대처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0: 시장 경쟁에서 리더 공장에 패한 홍보 공장의 노동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찾아올 거란 소식에 진심은 리더 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해 무력으로 홍보 공장과 싸워 이길 생각을 내비친다. 리지비가 걱정스레 묻는다.
1: 큰일인데 한 회장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요?
2: 아니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아요. 내일이 공을 세울 저러의 기회예요. 지비신 공인들한테 통지해요. 내일 아침 일찍 공장에 모이라고.
1: 알았어.
2: 늦었어요. 집에 가요.
0: 고영이 취직한 회사로 찾아온 요가는 자전거를 대문 밖에 세워둔다. 멀리서부터 제복을 입고 불빛이 환한 경비실 앞에 앉은 호용의 모습이 보인다. 요가는 가방을 메고 대문 안에 들어서며 호용을 부른다.
2: 나다 아빠.
1: 어? 어쩐 일이야?
0: 호용은 대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요가 앞으로 다가온다.
2: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돼요?
1: 어때요? 잠깐은 돼요.
2: 네, 저기 있잖아요. 다다를 데려오려고요.
1: 여기 데려오려고?
2: 네, 안 되겠어요?
1: 되지. 근데 현재 숙식을 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나중에 기숙사를 신청하면 같이 살아도 될 거예요.
2: 그럼 결정했어요.
1: 알았어.
2: 아, 참 그리고 이거 받아요.
0: 요가가 넘겨주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던 호용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1: 뭐요? 아, 돈은 왜 줘?
2: 금방 여기 왔으니까 필요할 거잖아요.
1: 아유, 나도 아까림은 하. 아, 가져가.
2: 아, 그런 뜻 아니에요.
1: 그럼 무슨 뜻이요? 왜? 사장이 되더니 내가 경비원이라고 동정하오?
2: 아, 진심이에요. 그리고 말해도 안 믿겠지만
1: 뭘 안 믿는다고?
2: 사장 자리 내놨어요.
1: 정말?
2: 네. 어쩐지 그 자리가 점점 버거웠어요. 직원들도 내가 탐탁지 않은 눈치고 내 생각도 그래요. 진심이가 하겠다니까 자리를 내줬어요.
1: 알았어.
2: 너는 받아둬요. 네? 집에도 보냈으니 걱정 말고요. 됐어요. 그럼 갈게요.
1: 아, 저기 요가. 앞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아, 어?
2: 건강 잘 챙겨요. 갈게요.
1: 조심해서 가.
2: 네. 들어가요.
0: 호용은 대문을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떠나가는 요가의 뒷모습을 점토록 바라본다. 차를 장거리 보수 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세워둔 한목지와 선성상이 심수이 오는 한경선과 진혜화를 마중하러 간다.
9: 장이안이 안 오면 말라지 뭐. 괜히 어색할 텐데. 안 오는 게 나아. 일단 두 분을 모셔가고 다시 보자.
10: 아, 그러게요.
9: 다시 기회를 찾아보자.
0: 두 사람이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광조 심수란 글자를 커다랗게 써서 차 앞유리에 붙인 버스 한 대가 서서히 정류소로 들어선다.
9: 광주에서 오는 거네. 이사 맞겠다.
11: 아, 맞을 거요. 나 여기 있겠어.

0: 내리는 손님들 속에서 한병선과 진혜화를 발견한 한옥지가 반갑게 부른다.
1: 어머니!
2: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1: 고생했어요.
2: 아니, 우리 아들!
0: 멀리서서 차에서 내린 진혜화와 한병선을 보는 선성쌍의 얼굴에 웃음이 어린다.
1: 아버지 고생했습니다.
2: 고맙네. 드디어 왔어 심수예요. 더워 죽겠어.
3: 예, 고향보다 더워요.
4: 너 뭐 일이 많이 입었냐?
2: 그러게. 우리 심수에 왔네요.
4: 어떻게 가냐?
3: 저기 차를 가져왔어요.
0: 한목지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으로 인사를 하는 선성상을 발견한 진혜화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진다.
5: 진주임, 한석이.
3: 마중하세요. 응?
2: 야 한목지, 저건 네 아버지 기사 성상이 아니니?
5: 네네네 맞습니다. 저 성상이 맞습니다.
3: 아이고 어머니 저 참 매제잖아요.
2: 매제는 무슨, 누가 네 매제인데? 어? 누구 맘대로 네 매제야?
3: 쟤네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해요.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
2: 성상이 운전하면 나 안타. 네, 잘 들어 안타. 여보 나 안타. 갈래요.
3: 어머니.
4: 아유 여보 여보
2: 시끄러워 안타.
3: 아니 이럴 거면 몇 번
2: 다 회의에는 택시 갈 거야. 너 차 안 탄다고.
3: 아, 엄마 조심해요.
2: 버스 탈 거야.
3: 이거 성상 아버지 모시고 가.
2: 택시 타고 갈 거야.
0: 진혜화가 막무가내로 택시를 잡으러 걸음을 옮기자 급행한 한목진은 짐을 선성상에게 맡긴 후 진혜화를 따라간다.
3: 아유, 어머니랑 택시 타고 갈게. 아이고 진정해요 어머니.
2: 택시!
3: 왜 이래요 참. 아이고 그 참. 요즘 우리끼리 계속 토론했어요. 이제 몇 년인데.
2: 웃기 싫어.
5: 한석이.
2: 아, 쟤 뭐야.
5: 먼저 다세요.
0: 흥분을 좋지 못하는 진혜화를 찌푸린 표정으로 바라보던 한병선이 선성상에 차여오른다. 한편 한목진은 진혜화를 따라가며 부단히 설득한다.
3: 어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정연이 너 엄마를 보고 싶어해요. 어머니 온다니까 좋아서 울기까지 했어.
2: 내가 보고 싶어 울었다고 귀신을 속여라. 한현인 봐라 봐라 봐라. 저 배신자 한병선이 차에 탔어. 저 배신자를 보라고.
3: 그 배신자는 아니, 무슨 당연히 타야죠.
2: 한병선이 배신자.
0: 드라마 인생향연 8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6: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7: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경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도시 문화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앙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내 맥주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아시아스키등산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하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1937년 이른봄 쌀쌀한 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앙상하게 여인 깨보는 키높은 느릅나무에 올라가 느릅나뭇잎을 따고 있었다. 저쪽 나무 위에는 깨보의 친구 효두가 올라가 있었다.
1: 예, 효두! 나뭇잎 많이 땄어? 하지, 좀 일찍 해서 그런지 나뭇잎이 작고 얼마 안 돼.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가지가 무성한 쪽에는 그래도 많아. 그쪽은 가지가 약해서 위험해.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따르면 그쪽의 것을 고르는 게 빠르지. 너 그러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난 나무를 잘 타니까 괜찮아. 너도 좀씩 앞으로 다가앉으면 돼. 아.
0: 그들이 나무에 올라가 잎을 따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는 헌 솜저고리를 입은 일여덟 살 난 계집애가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 애는 이 마을에서 큰 어머니라고 존경스럽게 부르는 아주머니의 딸 양설이었는데 집에서와 마을에서는 모두 서설이라고 불렀다. 서설은 나무를 쳐다보더니 목청을 돋구어 소리쳤다.
2: 깨보 오빠, 나뭇가지를 몇 대 꺾어서 내려보내줘.
1: 그래, 그럴게. 그럼 넌 나무 밑에서 모두 받아줘야 한다.
2: 알았어.
0: 깨보가 나뭇가지를 꺾어 내려보내는 족족 서설은 다 받아주었다.
1: 서설아, 나도 몇 대 꺾어주마.
2: 고마워.
0: 그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던 효도도 소리쳤다.
1: 자, 받아. 자,
0: 계집애는 깔깔거리며 두 나무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1: 서설아, 받아.
0: 재밌게 나뭇가지를 꺾어 내려보내던 깨보가 조심하지 않아 낫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서설은 어디를 다쳤는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1: 많이 다쳤어? 봐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장딴지가 조금 긁혔어. 괜찮아, 소설아.
0: 깨보는 보드란 모래를 쥐어 소설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1: 그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울지 마. 소설아, 내가 보들필을 만들어줄게.
2: 정말?
1: 잠깐만 기다려.
0: 깨보는 허리에 낫을 차고 날래게 보드나무에 올라가 보들가지를 몇 대 베왔다. 그리고는 잠깐 새에 보들피리를 만들어냈다.
1: 뭐, 서설아, 자, 어디 한번 물어봐.
2: 난 이걸 마을 애들한테 자랑할 거야.
1: 그래, 이제 마을에 가서 재밌게 놀아.
2: 응, 그럴게.
0: 서설은 방실로 꺼낸 보들피리를 불면서 마을로 깡충깡충 뛰어갔다. 깨보는 다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잎을 따기 시작했다. 깨보가 나무 위에 다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서설이 마을 쪽에서 달려왔다.
1: 서설아, 왜 떠오르?
2: 그모 오빠, 내 보들피리를 빼앗겼어.
1: 뭐? 보들피리를? 누가 빼앗았어?
2: 상한 놈네 아들이 빼앗아갔어.
1: 뭐? 지준 놈의 아들 사과형이 빼앗았다고?
2: 응, 바로 그 놈이야.

0: 깨보는 단숨에 나무에서 내려왔다. 셔드도 어느새 나무에서 내려왔다.
1: 개자식, 평소에도 몹쓸 짓을 골라하더니 여자의 보들필까지도 빼앗아?
2: 보들필이만 빼앗은 게 아니고 그놈은 또 나보고 우리 엄마가 아직도 자기네 집에서 부엌대기로 일한다고 놀려줬어.
1: 뭐? 개 같은 놈. 오늘 그 자식을 단단히 혼내줘야겠어.
3: 야, 꾀보, 우리 같이 가서 그 지저놈 새끼 깜찍이 두자.
1: 가자,
3: 가자.
0: 꾀보네는 마을 입구에 있는 대추나무 밭에서 사간의 아들 사가양을 찾아냈다. 남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구슬이 박힌 벗개모자를 쓴 사가양이 무리를 회회 내저으며 한창 보들피리를 불고 있었다.
1: 이 지저놈 새끼야!
3: 야!
1: 왜 저의 보들피리 빼앗았어?
3: 그래!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1: 그 보들피리는 내가 서서리에게 만들어준 건데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
3: 그건 우리 집 버드나무란 말이야.
1: 뭐?
3: 그러게 네 손으로 보들피리를 만들지 못해.
1: 뭐?
3: 이 거지 같은 놈들?
1: 뭐야? 이 새끼, 너를 죽어버려!
0: 꾀보와 효두가 함께 달려들자 사지준의 아들놈은 뺑소니를 치료했다.
1: 너 이놈, 뛰기 너도 뛰라고! 혼나봐라!
3: 가져와!
0: 꾀보가 그 녀석을 덥석 굶어지고 땅에 팽기쳤다. 효두도 달려들어 그놈에게서 보들피리를 뺏어냈다.
4: 우와! 아유, 꾀보가 사람친다! 꾀보가 사람친다!
1: 뭐? 또 저게 매를 뜬다고 이 자식이 소리까지 질러대네? 너 어디 한번 계속 소리쳐!
4: 아유, 사람 살려!
0: 성난 꾀보는 그자에게 연신 주먹을 남겼다.
4: 아이고, 사람 죽는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
3: 꾀보! 잘해. 이 새끼를 아예 때려 죽이자.
1: 너는 죽어.
4: 아이고, 나 죽는다.
0: 사지주의 아들놈은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울고 불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주놈의 아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 난 꾀보와 효두는 다시 느릅나무 밑에 와서 한참 나뭇잎을 따고는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물어져가는 토피집으로 들어가려던 꾀보는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와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5: 그 울기 왜 울어? 임자가 난 저놈의 망나니 새끼가 아니면 이렇게 그 화난이 생길 수 있어?
6: 아니, 그 애가 아무리 망나니라고 해도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왜 터무니없이 나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5: 이게 어디에 애를 싸운 뿐이야. 임자는 그 집 마나님이 땅을 떼겠다고 얼렴에도 소리를 못 들었어? 땅을 떼우면 임자와 그 망나니 새끼는 입이 불철도 못해.
0: 아버지의 말을 들은 꾀보는 흠칫 놀랐다.
1: 근데 일이 커졌구나. 그놈을 때린 일로 땅까지 떼우다니.
0: 꾀보가 집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아버지가 문을 차고 나왔다. 그는 도망치려다가 아버지에게 붙잡혔다.
5: 이 뒤질놈! 근데 제발로 찾아왔구나!
0: 화가 치밀어 오른 아버지는 꾀보를 땅바닥에 엎어뜨리고 신짝으로 패기 시작했다.
1: 아파요, 아버지!
5: 아픈 걸 아는 놈이 그런 짓을 저질러!
1: 아버지, 그거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5: 네 손으로 일을 쳐놓고도 내 잘못이 아니라니!
1: 그건 그놈이 먼저 보들피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요.
5: 저놈이 다쳐 이놈 때문에 난 신세를 망했어.

0: 아버지는 한쪽으로 욕하면서도 매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겨우 아버지를 떼놓았다.
1: 그만하시오. 그만 때려요. 이러다 애를 죽이겠소다.
2: 죽으면 뭐래. 죽을 짓을 했으면 죽도록 맞아도 싸지.
0: 그날 저녁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저녁도 먹지 않았다. 땅이 적어서 사지순의 땅을 겨우 소작짓고 살고 있는데 이번 일로 그 얼마 안 되는 땅까지 떼우게 됐으니 아버지는 화가 날 대로 났다.
2: 어서 옷을 입고 날 따라와.
3: 어디 가려고요?
2: 어디긴, 나으리니 집에 가서 사죄해야지.
3: 아, 제가 왜 거기 가야 돼요?
2: 이놈아, 집을 망쳐먹게 건의를 쳐놓고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
1: 아휴, 그봐야 어서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3: 어? 나?
2: 어서 썩 나서지 못해.
1: 깨보야.
0: 깨보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그들 부자는 사지주네 집 대문 안에 들어섰다. 사지주의 마누라와 아들 녀석이 배를 쓱 내밀고 섬돌 위에 버티고 서 있었고, 아버지와 깨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섬돌 아래에 섰다.
4: 아, 저 마나님, 도련님, 저의 아들놈이 불민하여 도련님을 괴롭히고 나리님 내 호의를 범했으니 참만 번 주고 마땅합니다.
5: 내가 지은 죄를 알겠는가?
4: 알죠. 알고 말고요.
5: 그런데 꾀보 저놈은 입이 붙었어?
4: 이놈아, 어서 도련님과 마나님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웃어!
3: 제가 보들피리 많이 만들어줄게요.
4: 자식!
5: 이놈아, 그게 어디 사과냐? 어? 다신 도련님에게 손찌검을 하겠어? 안 하겠어?
3: 안 그럴게요.
0: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꾀보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황황 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꾀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지수놈의 아들은 꾀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는 줄 알고 시물시물 웃어댔다.
6: 가난뱅이 주제에 내게 주먹질을 하더니 희집 빌빌 우는구나.
5: 어때 아들? 이제 척이 좀 풀리니?
3: 저놈이 지금 빌빌 울고 있잖아요.
6: 꾀보 이놈, 이제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 알겠어?
5: 알겠어?
4: 아, 네네. 아, 그러고 말고요.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0: 꾀보가 사지주의 아들을 때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사과까지 했지만 꾀보네와 사지주의 원한은 이번에 애들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0: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사지존의 집에서는 사냥을 떠났다. 지주 사양제는 의리의리하게 백마를 탔고 그의 동생 사청제는 가마에 앉았으며 사양제의 아들 사가양과 사청제의 아들 사가기까지 가마를 탔다. 그 뒤로 모승들이 세 마리의 매와 세 마리의 독수리를 팔뚝에 안치어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옆에 서서 그 굉장한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꽤보도 사람들 속에 기어 있었다. 사냥개들은 하늘 높이 서서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꽂히는가 하면 반공중에서 원을 그리기도 했고 다시 빙빙 날아야기도 하는데 목을 빼들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꾀보가 한창 매의 멋진 동작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그중 제일 큰 놈이 꾀보의 집 쪽으로 화살처럼 꽂혀내렸다.
1: 아니, 아, 저놈이 우리 식당 문을 덮쳐두는구나.
0: 꾀보는 자기 집 닭들을 구하려고 쏜살같이 뛰어갔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올록수 닭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마당에 뽀드러져 있었다.
1: 괘씸한 놈, 저놈을 꼭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0: 그날부터 꾀보는 사지존의 매를 기어이 죽여버리려고 웃별렸다. 며칠 동안 무리를 굴리던 끝에 그는 마침내 뾰족한 수를 생각해냈다. 나흘째 되는 날, 꾀보는 저녁을 든든히 먹고는 셔돈이 집에 가서 잔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목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밤, 꾀보는 사지존의 뒷드락으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다. 매를 가둬놓은 방으로 가보니 희미한 등불빛에 매와 독수리가 보였다.
1: 저 제일 큰 놈이 그날 우리 집 수탉을 물어 죽였구나. 이놈, 오늘 어디 죽어봐라.
0: 꾀보가 손을 내밀어 매를 거머쥐려 하였다. 그런데 매가 목을 빼들고 발톱을 고추세우는 바람에 꾀보의 손이 매 발톱에 긁혀 피가 났다. 운이 치밀어 오른 꾀보는 낫을 꺼내 매 발을 달아맨 비단오리를 끊어버리고 낫을 허리에 꽂은 후 두 손으로 매를 꽉 틀어잡았다. 꾀보가 제일 큰 매를 붙잡는 사이에 다른 매들이 놀라서 날개를 후두둑거렸다. 조급해난 꾀보는 매를 안고 마당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냅다 뛰었다. 헐렁해진 한쪽 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꾀보는 뛰어가면서 허리춤에서 낫을 빼들고 매의 목을 푹푹 내리찍었다. 낫이 찍힌 매가 펄떡거렸다. 그제야 직성이 풀린 꾀보는 매를 땅에다 휙 던져버렸다. 매는 어둠 속에서 몇 번 솟구쳐 올랐다가 땅에 풀썩 꼬꾸라졌다.
1: 네 놈이 끝내 내 손에서 뒤지고야 말았구나.

0: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黑龙江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